0: which has surpassed 4 million views and captured the attention. One person steals the spotlight with an unforgettable presence. Please welcome actor Kim Yoo-nam. Hello,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Great to have you here.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글로벌 크런처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1: Hello guys, my name is Yoo-nam Kim. I'm Korean duopoly actor.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칭 저진장 배우, 자칭 난쟁이 배우 김유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너무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시작부터 너무 유쾌하고 밝은 에너지 너무 좋습니다.
1: 아, 벌써요?
0: 네. So our show actually has many international listeners who are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저희 프로그램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청취자분들이 많거든요. You began your acting career in theater, and you've spent years performing in Daehangno, which is often called the Mecca of Korea's theater scene. How would you introduce the charm of Daehangno? I guess it could be a must-see spot or your favorite restaurant.
2: 배우님이 연극으로 연기를 시작하셨잖아요. 오랜 시간 활동해 오신 한국 연극의 메카죠. 대학로만의 매력을 우리 외국인 친구들에게 좀 소개해 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꼭 가봐야 할 곳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뭐 맛집이라든지.
1: 일단 그 대학로는 연극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이제 서울의 거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된 건물이나 이제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0: 네, so it's at the very center of Seoul, and like I said, it is the mecca of Korean theater scene, and it has a lot of old buildings.
1: 그래서 그 제가 추천하는 데는 이제 삼계탕 집이 있는데 마당 너른 집이라고 거기 진짜 맛있고 가게의 스타일도 조금 한국적인 분위기여서 진짜 좋습니다.
0: 네. So Yoo-nam would like to recommend a delicious restaurant. It's actually a samgyetang, or you know the chicken soup, hot chicken soup place. 마당 너른 집 is the title of the restaurant, but that place is apparently really good.
2: 자주 가시던 곳인가 봐요.
1: 아, 비싸 가지고 자주는 못 가고.
0: 네. Okay, it is a little too expensive, so he couldn't go there often, but he would like to recommend it.
1: 진짜 그래도 생각보다는 자주 가는 편이고.
0: 아.
1: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학로에서는 역시 소극장 공연 보면은 이제 한국의 문화를 확실히 알 수 있는
0: 네.
1: 그런 컨셉의 공연들이 많아서
0: 네.
1: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0: 아, 좋습니다. All right. And because it's a hotspot for a theater scene, right? There are a lot of small theaters, so you must go play plays, I mean, watch plays there to really get the sense of how Korean play culture and theater culture is like. Well, last year, you joined Lee Chan-hyuk on stage for a special performance on Vivid La La Love at the 46th Blue Dragon Film Awards, which is Korea's film awards ceremony.
2: 작년 제4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축하 무대에서 이찬혁 씨와 같이 비비드 라라러브 무대를 하셨잖아요.
1: 네,
0: 네. So I have to say your dancing really impressed me. Have you always had that dance DNA? I wonder.
2: 그 무대를 보면서 배우님의 춤 실력에 많이 놀랐거든요. 원래 항상 이런 댄스 DNA가 있으셨을까요? 춤 이렇게 멋지게 출 수 있는 비결 궁금하네요.
1: 이 춤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냥 자신의 몸짓이기 때문에 네, 저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멋지든 안 멋지든 상관없이 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움직였다.
0: Okay. 네. So, because dance is all about just expressing yourself through movement, right? So he just moved around really casually and freely just to express himself.
1: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놀고 다니고 이태원에서도 자주 이렇게 춤추면서 놀고 네, 춤추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0: 그냥 느낌대로
1: 네, 느낌대로.
0: Okay, so he really loves dancing and he goes by the vibe and how he feels like he wants to move and he often goes to Itaewon as well to dance and play around. All right. Well, let's continue with today's keywords. Could you, I will reveal the first one, one by one. 자, 그럼 이제 yes. 브런치 클럽의 키워드를 보면서 토크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yes. 키워드 한번 열어볼게요. The first
1: 따란.
0: keyword is, ta-da, friendship. So why did you choose this keyword for us? 어떤 의미를 담아 이 키워드 고르신 걸까요?
1: 저는 이제 friendship 이제 친구들과 그리고 이제 모든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저의 에너지를 조금 북돋기 때문에 뭔가 이

0: 이번 파트에서는 이 프렌십 키워드가 맞을 것 같다라고 너무 생각을 했습니다.
1: So Yunam likes to hang out with his friends and that's where he gains his energy from. 완전한 외향형이신가 봐요.
0: 완전입니다. 완전. MBTI E.
1: He's a big extrovert. Big E when it comes to MBTI. Well, you originally majored in comedy at university and even before the show I could really feel your bright, you know, and confident energy.
2: 원래 대학에서 개그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방송 전에도 그렇고 이제 몇 마디 나눴는데 배우님의 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어, 근데 who has the biggest influence on shaping that part of the personality that you currently have? 배우님의 이런 성격이 형성되는데 좀 가장 영향력을 준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0: 물론 Also, my mom.
1: Oh, yeah. Your mom.
0: No. 저희 엄마 자체도 너무 노는 걸 좋아하셨고 네. 되게 끼도 많으시고 oh. 친구들도 많으시고 항상 어렸을 때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힘이 크지 않나.
1: Okay, so the biggest figure behind him and his personality would be his mother because his mother also likes to play, have fun. She has a lot of friends and she brought Yunam around to meet many different people together when he was growing up. So that's how his personality was probably shaped. Well, looking back to your childhood or school days, was there a moment when you first realized, oh my gosh, I really like performing and expressing myself in front of people?
2: 아주 어릴 때나 그럼 학창 시절로 돌아갔을 때 배우님이 어, 나 사람들 앞에 서서 표현하는 거 좋아하네 라고 처음 깨달았던 뭔가 그 사건이나 순간이 있을까요?
0: 예, 뭐 깨달았던 것 자체는 네. 되게 어렸을 때는 춤추는 거 좋아하고 항상 그 재롱 부리는 거 좋아하고 누굴 기쁘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마 그런 거는 항상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So when he was really young, he always liked dancing, like standing in front of people, making people laugh, you know, performing for people and making them happy.
0: 네, 무대에 서는 걸 이제 좋아한다라고 뭔가 느꼈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 진로 상담 때 담임 선생님께서 너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네. 선생님한테도 위트 있게 개기니까 개그맨을 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에 아 개그맨 무대 위에 서는 거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1: All right, he never thought of it as a career there until he met his teacher in high school, and when they were having this career counseling, the teacher recommended it because you have a lot of friends, you like being in front of people. Why don't you become a performer or a comedian? And he thought, yeah, that could be a thing for me. Okay, well, then what first led you to acting then?
2: 그러면 어떤 계기로 연기에 첫 발을 디디게 되신 거죠?
0: 어쨌든 이 개그라는 거 자체도 연기가 이제 퍼스트고 네.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녀서 배우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시작된 거는 이제 대학교 이제 입학을 하고 네. 단편 영화 가 이제 캐스팅 제의가 와서 너무 감사하게도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된 거죠.
1: Okay. So he first went to an academy to learn how to become a comedian. And then that's also a part of acting, right? It's all about acting. And when he went to college, he had a very great opportunity to act as this little role in this movie. An independent movie, and that's how he first went into acting.
2: 그러면 이 첫 무대에서 조명을 받았던 순간 혹시 기억나세요? Do you
0: 기억합니다.
2: remember the first moment?
0: Yes, remember.
1: Okay, tell us about it.
0: 첫 데뷔가 네. 2015년도였는데 네. 졸업 공연을 제가 학교 졸업 공연을 못했어요.
1: 아.
0: 그때 이제 다리를 다쳤어가지고 다리가 네. 고장 나가지고 네. 고질병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해서 못했단 말이죠. 학교 졸업 공연은.
1: So Yunam couldn't perform for his graduation performance because his leg wasn't well. He had to go through surgery and he was healing. Now you're healthy, right? 지금은
0: yeah. A little.
1: 괜찮으시죠? Okay, a little.
0: 아무튼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조금 재활이 될 때쯤에 이제 밖에서 이제 제이가 또 들어온 거예요.
1: 네.
0: 정말 감사하게도.
1: 네.
0: 그래서 그 공연의 기회를 잡았고 아, 그 공연이 제목이 급이 다르다라는 작품이거든요.
1: 네. So thankfully, as he was rehabilitating and his leg was getting better, he received a proposal from outside to play in this play, and it's called we have different levels, or the level is different, is the literal English translation.
0: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저랑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는 완전 키가 크고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군대 가기 싫어서 네. 급을 이제 낮게 받으려고 하는 거고 아. 저는 이제 집안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급을 네. 받으려고 네. 급을 높게 받으려고 하는 어. 그런 캐릭터 롤이었거든요.
1: 오, 네. So the storyline of this play was there's this tall guy and he doesn't want to serve in the military, so he wants to lower his level. And there's this other guy who wants to be of help to his family and wants to increase or level up his level basically.
0: 그래서 그거 자체도 재밌었고 학교에서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완전한 다 보이는 거였는데 네. 이 키 큰 사람과 제가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는데 무대에서도 조명을 받자마자 네. 아 이게 또 다른 매력이 있구나 이거를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1: 네. So he wondered how this contrast would look like on stage, the tall figure and the relatively shorter figure. And he didn't he realize until he was on stage that this actually has its own unique charm. Oh.
0: 네, 맞아요. 작가님 네. 자체도 이제 저신장 장애인이셨어 가지고 좀 그런 내용에 썼었고 저희 학교 선배 my campus senior.
1: 아. Yeah. So the writer was his senior, who was also a dwarf.
0: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다른 이제 저신장 장애인의 그런 시선들 이런 것도 좀 알게 될 수 있었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2: 너무 뜻깊고 단순히 처음이었어서가 아니라
0: 맞아요.
2: 여러모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공연이네요. All
1: right. So not only because it was his debut stage, but because he was able to learn more about the perspectives of other disabled people as well through his senior who was the writer, it was a very meaningful debut stage for him. Well, what's the greatest joy then of being an actor.
2: 배우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과 희열은 뭘까요?
0: 일단 이 관객들과 직접 만나면서 네. 호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객 반응이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리액션이 온다.
2: 네.
0: 이게 정말 재밌고요.
2: 네, 네. So 연극의 경우겠네요. 그러면.
0: 네, 그렇죠. 그렇죠.
1: So when you are a stage actor, the biggest charm would be the interaction and the reactions of the audience that comes in real time.
0: 그 연기 자체가 어떤 되게 a lot of many jobs 예 그거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꿈이 많았었거든요. 뭐 목사님, 뭐 의사, 과학자, 네. 화가 뭐뭐 네.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이 제가 꿈꿔왔던 직업들을 네. 연기할 때 다 해봤습니다.
2: 오.
0: This is a charming point.
2: Okay. 가장 큰 매력이네요, 진짜.
1: So Yunam actually had a lot of like dreams growing up. He was an aspiring doctor, a priest. What else was there? A scientist. And the list goes on and on and on. But as an actor, you're able to play roles of different people with different jobs, right? So he's played all the things that he has dreamed of already. And that is the biggest charm of being an actor. Well, that's amazing. When you first walk on stage, you know, you can feel the audience watching you, but is there a moment during a performance when you think, oh, I've completely captivated the room?
2: 무대에 처음 딱 섰을 때 관객들이 이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느껴지는데 연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아, 내가 지금 객석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라고 진짜 몸으로 느끼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0: Always.
2: Always.
0: 왜냐면 무대에는 저밖에 없고,
2: 네.
0: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네. 그리고 그 시선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과 그런 리액션을 받을 때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1: He's always grateful when he sees audiences with like bright eyes, you know, shiny eyes. They're looking at him, giving him attention. So he really feels that he's captivating the room all the time he's on stage.
0: 뭐 비디오나 아니면 무대, 네. 시에라나 뭐 theater, TH.
1: Oh, yes.
0: 아무튼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이제 리액션이 오잖아요. 비디오는 이제 댓글로 코멘트로 많이 오고
2: 네.
0: 무대는 이제 관객들의 직접적인 눈빛.
2: 네.
0: 그리고 그 오프닝 멘트 칠 때 그때도 엄청 기억났거든요.
2: 네.
0: 그 Song of Beast my performance. 그 이제 오프닝 멘트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저의 멘트에 웃고 막 이제 좀 분위기가 풀리고

0: 있고 아. 이 극장에 적응하는 네. 그런 걸 느꼈을 때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1: And also when he is in charge of opening up a stage, people would laugh at his humor. And that's also something that he enjoys a lot about being on stage. Well, sometimes the public or media can be overly cautious, you know, when talking about artists with disabilities like yourself. 대중이나 미디어가 장애를 가진 아티스트를 바라볼 때 가끔은 과도하게 좀 조심스러워하거나 배려하는 시선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So as an actor and as an individual, 김유남, how do you feel when you encounter those, I guess, perceptions or sometimes assumptions? 배우로서 혹은 인간 김유남으로서 그런 시선이나 편견을 마주할 때 평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0: 저는 어쨌든 직업 자체가 배우여서 평가를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장애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뭔가 크게 다가오는 거는 정말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좀 더 안쓰럽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1: Okay, so because he accepts the fact that he's a disabled person and because he's an actor, that's his job. He always gets judged, you know, and evaluated. So he doesn't really encounter these perceptions and assumptions that much. And actually, he feels pity for those without disabilities, in fact.
0: 왜냐하면 이 장애인분들이 뭐 불편해하거나 이런 건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다 다른데 오히려 비장애인분들이 다가오기 정말 불편해하는 것들을 많이 느껴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도와주면 오히려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지점들을 많이 느껴가지고 네. 오히려 더 불쌍한 거예요. 아.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좀 더 열려 있었다면 네. 이런 걸 말해줄 수 있는 정도의 멘탈을 가졌다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Because people with disabilities, they have a hard time approaching the disabled. They may be overly cautious. And when Yunam looks at that, he feels a little sorry for them. And he wishes that there are disabled people who can openly tell them that it's okay to approach them more comfortably. 그러면 그렇게 과하게 좀 조심스러워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똑같이 대하는 게 당연히 편하시겠죠?
0: 뭔가 그것도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애인임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 비장애인들이든 장애인들이든 장애인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 네, 네, okay. So because he accepts the fact and realizes the fact that he has a disability, he just wants the public to be more open about it. And if you want to ask a question, perhaps you can ask it. You know, without being uncomfortable.
0: Yeah, yeah.
1: Yeah, just ask whatever you want, without being too cautious. All right. All right. So I'd love to hear one of your music recommendations now. What kind of music do you usually listen to?
2: 이쯤에서 배우님의 추천곡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평소에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좀 즐겨 들으시나요?
0: 요즘에는 이제 뭔가 되게 어두운 뭔가 락 이 정도를 많이 듣고 있는데
2: 어두운 락, 네. Dark rock music these days.
0: 근데 뭐 추천곡?
2: 네, 그런 저들과 함께 들을 추천곡 하나 주신다면요?
0: 제가 항상 좋아하고 저를 뭔가 이야기한다? 라는 듯한 느낌의 노래가 있거든요.
2: 네.
0: 아티스트 하하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를 정말
2: 네.
0: 노래방에서도 이제
2: 네.
0: 괜히 이름 바꿔서 네. 유남이라고 부르고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1: Okay, so the recommendation is 키 작은 꼬마 이야기, Story of a Little Kid by Haha, and it reminds him of himself. So when he goes to the singing room, he would change the name of the kid to himself, Yunam, and sing along with it as well. It's one of my favorite songs too.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So Crunchers, here is your recommendation. Enjoy it, and we'll be back for more fun chat. Stay tuned.

0: We're back. This is Brunch Club, and today we're joined by actor Kim Yoo-nam. Before we continue the conversation, here's a short announcement to make. Now, shape the future of Arirang Radio today. Check out the 2026 Arirang Global Listener Survey via our website or app, PubUp. It's a quick 5-minute survey, and your opinion means the world to us. Join us now and let your voice be heard. Now, Brunch Club, we're back with actor Kim Yoo-nam, like you said, and like I said, and I'll open the second keyword for all of you. Now, the second keyword is...
1: Ta-da!
0: Funny!
1: Yes!
0: Now, what is the meaning behind this keyword? 어떤 의미 이번 키워드 담고 있죠?
1: 그냥 항상 재밌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이 행복감을 나눠주자 라는 생각으로 항상 살고 있기 때문에.
0: Okay, that's good. Always have fun with your life and share that fun happiness with other people. That is a really nice way of looking at life, I guess. Now, this may be my own assumption, though, but many traditional plays seem, I guess, designed around the movement and physical standards of non-disabled performers. 이게 제 편 견일 수도 있는데요. 기성 연극이나 작품들의 대본은 되게 비장애인의 신체 기준이나 동선을 위주로 좀 짜여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what's the reality like? 현실은 어떤가요? 그리고 혹시 맞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이 있으시진 않을까 싶어서 궁금했어요.
1: 일단 물론 저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 이제 다리를 다치거나 못 걷게 되면은 네. 아 무대에 못 서는 건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0: So Yoo-nam had that sort of prejudice, I guess, or assumption before as well. And when he was young, he thought, if I, you know, break my leg or get injured, will I not be able to go on stage?
1: 어쨌든 근데 그것은 결국엔 이제 사회적 구조에서 오는 문제였다라고 요즘에는 생각이 들고 제가 데뷔하거나 이럴 때부터는 네. 전혀 동선이나 이런 움직임에 오히려 더 이제 그 장애인 배우들도 많아지고 장애인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장애 예술인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 편하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구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0: 네. And when ever since he debuted, in fact, he didn't feel any of that, and it was only an assumption. And because there are a lot of artists, performers these days with disabilities, the whole structure of the scene has greatly changed.
1: 저는 그래서 배우다 보니까 또 네. 배우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에서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막 많이 불편한 건 없고요. 생각해보면 그 극장 같은 데 소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뭔가 휠체어 장애인분들이나 네. 이제 좁은 그런 장소 같은 경우에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in some places like little theaters, it could be a little small. There may be no elevators or like staircases. This could be a little inconvenient for people on wheelchairs, is what Yoo-nam thinks.
1: 저도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서 네, 정말 funny하게 작업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0: Alright, and Yoo-nam was like that too. He needed help with his e-scooter, whatnot. But his colleagues were really friendly and supportive. So thanks to their help, he was able to have a really fun time working with them. Alright, well, when taking on new roles, how do you interpret or reinterpret a character in a way that feels authentic to you?
2: 새로운 작품에 들어갈 때 배우님만의 스타일로 좀 캐릭터를 설득력 있게 재해석하시는 뭔가 노하우가 있을까요?
1: 저는 이 캐릭터를 인물을 만날 때 만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작품의 인물을.
0: So Yoo-nam meets the characters is how he expresses it.
1: 왜냐하면 제가 그 인물이 될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0: 아.
1: 제 스스로가.
0: 네.
1: 그래서 이 인물을 네. 최대한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아. 고민을 많이 해서 만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So he uses the expression he meets these different characters because he doesn't think he could become those characters 100%. So he thinks about how best to describe these different characters.
1: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서도 이제 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 나는 이랬는데 너의 그런 인물로서는 어때? 그러면서 이제 전 상황 후 상황을 네. 보면서 이제 연출을 프로듀서한테도 아~ 물어보고 네. 이제 작가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런 에스킴을 많이 하는 느낌입니다.
2: 네.
0: So he asks a lot of questions towards the character that he meets, and he asks the directors, all the other staff members, and he thinks about the whole context before and after, what has happened to the character, in order to reinterpret and understand them fully. Interesting. Well, you've worked in theater, television, and even in musicals. Which role, I wonder, has been your favorite so far?
2: 배우님께서 연극뿐 아니라 드라마나 뮤지컬도 하시잖아요. 다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맡은 배역 중에 좀 가장 좋았던 캐릭터가 누군가요?
1: 물론 이제 다 좋았지만 지금 딱 생각나는 그 롤은 네. 이제 흔히 이제 The Great Showman, 네. 위대한 쇼맨으로 알고 있는 영화 위대한 쇼맨으로 유명한 뮤지컬 반엄이라는 작품에 반엄의 절친한 동료인 톰섬 장군 역할이 정말 생각이 납니다.
0: So it's one of the characters of The Greatest Showman, and he played the role of General Thompson, a friend of the main character Barnum.
1: 그 캐릭터 자체도 이제 물론 대극장이었고. 모든 관객들이 제가 이제 대사할 때 이제 글썽글썽임과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생각이 나서 그리고 연예인 선배님들하고 같이 했고
0: 아 네네 so he remembers that play in particular because he was with a celebrity as well as he liked how the audiences looked at him as he made his lines, said his lines, like with teary eyes. They were all being attentive to him, and that was the most memorable character that he remembers. Then, is there a line then that has stayed with you for a long time?
2: 그렇다면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좋아하는 대사도 있을까요?
1: 그 장면에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네. 이제 뭔가 이 나눔, 뻔히함과 그 도와주는 것을 막 나누는 걸 좋아한다고 말 네. 말씀드렸는데 그 공연 퍼포먼스 쇼 자체에서도 1막 끝나고 인터미션 전에 네. 이제 제가 독백을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 있는 대사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0: Okay, so like he said, he likes to share joy with other people, right? During this very play in The Greatest Showman, before the intermission, there's a line that he says, monologue sort of, that he says alone, and that is
2: 어떤 거죠?
1: 그게 이제 상황이 네. 이 반엄이 이제 막 시민들한테 이제 막 질타를 받고 이제 그 뮤지엄 자체가 이제 무너지고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나타납니다. 뚜벅뚜벅 걸어와서 네. 막 사람들이 반엄 너는 쓰레기야 쓰레기야 이러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나타나서 맞아요 반엄은 쓰레기입니다.
0: Oh, so Barnum, he's receiving criticism from the public saying, you are rubbish, like you're not a human being. And the friend, Thompson, which Yunnam played, comes along and says, yes, he is rubbish.
1: 네, 맞아요. 반음은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아니었다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어둡게 이 방 한 구석에서 박혀있던 제 인생을 이 사회로 끌어내준 게 반엄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 욕하실 거면 욕하십시오. 저는 저 사람을 응원합니다. 와. 이런 대사였거든요.
0: 네. So the friend Thompson said, yes, he is rubbish. Criticize him all you want. But if it weren't for him, I wouldn't have been able to come out into this bright world. I would have always been in the dark, is what he said.
2: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1: 아니요, 좀 설명만 해가지고 살짝 so shy.
0: I actually thought I was looking at the scene of the play when he was actually saying that line. But wow, it must have been amazing on actual stage. All right. Well, here's another question for you. Receiving a script for the first time and saying goodbye to a production months later must feel completely different, is what I assume. What emotions are usually left behind when a project comes to an end?
2: 한 작품을 시작할 때 처음 대본을 받아들었을 때 설렘과 수개월간의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 그 막이 내려갈 때의 감정은 전혀 다를 것 같거든요. 한 작품을 온전히 떠나보낼 때 마음속에 보통 어떤 감정들이 좀 떠오르나요?
1: 일단은 받았을 때는 물론 scared, very scared, and nervous 하는데 결국 이제 떠나보낼 때는 네. 또 이게 작품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재밌거나 그랬으면 아쉬울 때도 있고 네. 뭔가 힘들거나 했으면 후련할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랑 이제 친구 됐던 네. 이 만났다고 하잖아요. 제가 만났다고 네. 표현을 했잖아요. 그 만났던 인물을 뭔가 이제 좀 롱타임 동안 못 본다. 아. 라는 느낌의 좀 아쉬움, 헤어짐, 뭐 네. 그런 느낌의 아쉬움 정도였던 것 같아요.
2: 네네.
1: 그럼 뭐 이제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살짝 이제
2: little less 아쉬움. So when he first meets the scripts, he does feel a little scared, a little nervous, how he's going to meet the new characters, whatnot. But after doing the production for months, he gets used to that character that he has met, right? So in the beginning, he would feel a little sad, disappointed to say goodbye, you know, wouldn't want to say goodbye to the character. But it's been quite a while since he's done acting, so that sort of feeling has gone down a little bit. But anyhow, saying goodbye to the character makes him feel a little sad at the end of a production. All right, well, is there an actor or anyone in life that you admire or consider a role model, perhaps?
3: 국내외를 불문하고 배우님께서 좀 평소에 닮고 싶다고 생각하고 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롤모델이 있을까요?
1: 일단 저는 한국에서는 되게 김윤석 배우님을 되게 좋아하고요.
3: 네.
1: 그래서 그 화술 되게 배우고 싶고.
2: 김윤석, a Korean actor, and he wants to learn how he speaks, talks, says his lines.
1: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너무 야망가기 때문에 이제 해외를 노린다면 아 물론 없지만 제가 감히 누구를 이런 느낌이긴 한데 피터 딩클리지 예. 왕좌의 게임과 이제 마블 마블 너무 좋아합니다.
2: Peter Dinklage, because he's an ambitious man, he wants to go abroad as an actor. He likes Marvel productions and the Game of Thrones as well. All right. Well, speaking of which then,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as we've been talking, I get the feeling that there are different sides of you that you still have to show the public.
3: 아직 대중에게 보여주지 않은 배우님의 카드가 더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2: But since this is a program that targets international listeners. I think it could be an opportunity for you to, you know, step abroad as well. So what kind of role would you like to take on in the future?
3: 저희가 해외에도 또 송출이 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해외 진출의 기회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적 장르 불문 잘할 수 있는 역할이나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시원하게 어필해 주시겠어요?
1: 뭐 잘할 수 있는 역할은 네. just the dwarf, playing and funny 네. and making 탕탕탕탕탕 막 이런 역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미지가 또 이렇기 때문에 네. 이제 뚱뚱하고 그러기 때문에
3: 전혀 안 뚱뚱하신데.
1: 그
2: anyway
1: 이제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
2: 네.
1: 해보고 싶습니다.
2: 좋습니다. So he, of course, would be very confident in acting out a dwarf character. But what he wants to do and take on in the future is the main character role of a romantic comedy, which is, I think, definitely possible. Yeah, rooting for you, cheering you on. All right, I hope that became a good opportunity for him. Now, let's open up the last keyword now.
3: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2: Ready? The keyword is dwarf, the biggest keyword, I think.
1: Dwarf is me.
2: Yeah, well, what meaning, I guess?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이 저 자체를, 김유남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이 드워프, 난쟁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 키워드를 설명 좀 선택을 하게 됐어요.
2: So when he wants to express himself, 김유남, the best word that suits him would be this dwarf.
1: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서는 이 드워프라는 말이 난쟁이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 난쟁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막 욕이고 좀 비하적인 말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 인식도 바꿔주고 싶었고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난쟁이밖에 없어가지고. 네.
3: So unlike in the English world, English speaking world, in Korea, dwarf is translated to 난쟁이, but it often has a very negative connotation, and Yunnam wanted to change that social perception and the connotation behind this word, and it really is the one and only word that best describes him, Kim Yunnam. Mm.
1: Okay. 계속 말했던 것처럼 저 자체가 노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뭐 술도 좋아하고 네. 딱 드워프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3: So he loves playing, he loves drinking, he loves being creative. So he is just everything that a dwarf has. All the characteristics is in him. So a dwarf is the best keyword to describe himself. Well, I want to talk a little bit about, I guess, when you feel most yourself then. You know, on stage and on camera, you have such a powerful presence all the time. But when you return to everyday life, when do you feel most comfortable being simply Kim Yunnam?
2: 무대 위나 카메라 앞에서는 온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인간 Kim Yunnam을 가장 편안하고 또 나답게 만드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1: 물론 이제 사람들이 항상 이제 베스트로 좋아하는 거는 인정받았을 텐데 물론 저도 인정받았을 때 좋은데 네. 저 김유남 자체로 정말 편안할 때는 도움을 받았을 때가 정말 편안하고 나 자체로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때. 네, 네, 받았을 네. 때. 네.
3: So he does like anyone else, likes being recognized, of course. But when it comes to just simply being him, human Kim Yunnam, a person Kim Yunnam, he feels really comfortable when he receives help from other people.
1: 왜냐면 어쨌든 도움을 받으면 네. 도움을 받으면 개꿀이잖아요. 저의 힘이 좀 덜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도움 받는 것을 제가 느끼고 아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되게 그 사람한테 갚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도움받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네, so when he receives help, of course, he feels really comfortable. It's really easy when people help you out with this and that. But when he receives that, he thinks of that as something to return to other people as well. And that's what makes him happy these days. Well, no matter how strong someone is, there are moments when the road feels difficult too, and walls seem too high.
2: 오랫동안 한 길을 걷다 보면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지치거나 눈앞에 벽이 너무 높게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3: When those moments come, how do you get through them?
2: 배우님은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텨내고 또 스스로를 다독이는지 궁금해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키워드처럼 프렌쉽, 그 친구를 만나거나 그렇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3: So he would go meet friends because the first keyword, remember, was friendship, right? He likes meeting friends. He gets energy from meeting friends, other people. So he would go meet friends, first of all.
1: 그리고 지금 K-culture 자체들이 너무 유명해지고 있고 거기 인정받는 것 자체들이 저도 이제 코리안이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감에서 조금 생각을 좀 뒤집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그래도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네. 뭐 이런 생각으로 빨리 뒤집는 네. 성격이라
2: 역시 그런 것 긍정적이시네요.
1: Yes.
3: So because K-culture, K-everything is receiving so much spotlight and attention these days globally, right? He gets the energy from that as well. So he thinks, you know what? I want to do something to influence that and to contribute to that as well is how he thinks and tries to change his perspective to a more positive sort of mindset. That's good. Well, people often describe you with labels like actor with dwarfism or little giant even. But if you could choose your own descriptor, what would you like people to call you?
2: 앞서 약간 언급하긴 했는데 세상은 배우님들 이름 앞에 외소증 배우, 작은 거인 등의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이렇게 타인이 붙여준 이름 말고 스스로 불리고 싶은 수식어가 있을까요? 드워프 말고.
1: 드워프 말고?
2: 아, 이게 아, one and only?
1: Only dwarf. And
3: dwarf.
1: Yes.
3: Okay.
1: I told you I'm dwarf.
3: Okay. Well, it could be, you know, god of acting. 연기의 신이라든지.
1: No.
3: 아니에요?
1: No.
3: Dwarf?
1: Yes, just dwarf.
3: Okay.
1: No. God of acting. No.
3: Okay. Nothing else. Just dwarf. That's him, okay? He is comfortable and okay with that descriptor.
1: And vitamin?
3: Vitamin,
1: yes.
3: Okay, 인간 비타민,
1: yes,
3: vitamin, someone who will lighten up your day when you're down. Yeah, bright vitamin, all right. Well, as actor Kim Yoo-nam, what's one value, or I guess belief, you hope you'll never lose, no matter how much time passes?
2: 앞으로 세월이 흘러도 배우 김유남으로서 이것만큼은 절대 잃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 하는 나만의 소신 혹은 중심이 있을까요?
1: 저의 상황과 저의 동료들과 제 친구들에 대한 감사함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뿐이고요.
3: Gratitude towards his situation, colleagues and friends.
1: 그래서 저는 뭔가 세상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은 게 예, 저의 꿈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장난꾸러기여가지고 옆에 있다 보면 상처받는 친구들이 되게 은근 많거든요.
3: 그래요? 네. Oh, so he tends to be a little mischievous usually. He likes to joke around, play pranks. So some friends around him might get, sometimes do get hurt because of him, because of the mischievous side that he has. But he nevertheless wants to thank all the friends who are around him. So why don't you then take this opportunity to perhaps say something to your friends?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친구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1: Oh, yeah.
3: Shy, I'm shy. 한마디?
1: 한마디.
3: 네.
1: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 저희 또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항상 저를 도와주고 또 인간 김유남으로서 되게 생각해주고 제가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항상 저를 지켜주고 인정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감사함 항상 잊지 않고 그대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정말 큰 별 지금은 좀 작은 별이지만 반짝반짝 스몰 스타지만 큰 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Aww, so he just said thank you so much to all my friends. Thank you for being there for me. And although I do make jokes, am a little mischievous at times, thank you still for being my friend. And although I'm a small star right now, I'll become a bigger star and lighten up all of you as well. Thank you once again. That is really sweet, Yuna.
1: 되게 잘 기억하시네요. Brain is good.
3: Thank you. All right, you know what? Time really passed by quickly.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1: 진짜요? 벌써요?
3: 네.
1: 와!
3: 그죠?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How did you feel to be here?
1: 일단 이 1시간 한 40분 정도가, 50분?
3: 네.
1: 정도가 훅 가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요.
3: 그죠?
1: This place like a Doctor Who. 타임머신 되게 너무 재밌었고요. 뭔가 저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인트로듀스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어나 이런 것들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여러분들에게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3: Oh, he loved the time with us today because he learned some English expressions in which how he can introduce himself and he was really happy to meet all of you crunchers and show who he is as a person and an actor.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oday, Yoo-nam.
1: Thank you so much.
3: 감사드립니다.
1: Me too.
3: We'll have to say goodbye though with our last song. This is the very song that Yoo-nam was on by 이찬혁, Vivid La La Love.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1: Yes.
3: Keep crunching!

0: 오실 때 옛날에 이제 그냥 초대석으로 오실 때도 네네. 그랬는데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준 씨가요 흥얼거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선물 같은 마음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 마음이 준 씨가 이렇게 들어오면 준 씨 노래가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초대석으로 오실 때 이제 목 푸신다고 옆에서 계속 흥얼흥얼거리거든요. 너무 선물 같아서 좋아요.
1: 방금 들으셨군요. 네. 사실
0: 난 너무 네. 좋아요.
1: 저도 되게 오랜만에 불러봐가지고.
0: Okay, so a little bit of just a behind the scenes for all of our fam. One thing I love about whenever June is in the studio, whether he's here for our monthly cafe or when he's here for an interview, he has a habit of using like humming or like singing along to warm up his vocals or just kind of as a habit. And I'm extremely gifted to get a chance to just sit here in the studio and have no mic, no nothing, and just having him sit next to me and just constantly like hum and sing to himself, which is totally awesome. 자, 한 달 잘 지내셨나요?
1: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0: 많이 바쁘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네,
1: 이제 후반 작업 중이라서 앨범 이제 후반 작업 중에는 사실 그 들어야 될 것도 많고 수정해야 될 것도 계속 생기다 보니까 시간이 뭔가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주시면 바로 수정해서 또 바로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음악을 만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네. 정말.
0: So yeah, he says that he's been, so I've been hearing rumors that he's been really busy. He was telling me he hasn't really been sleeping that much in the past couple of days. And the reason is because it's toward the end of the album production. And so right now they're getting everything like ironed out, like the small minute details. And so right now, because of that, like if the engineers or whoever is sending stuff over to him, they're like, oh, you need to change this by this time. He's literally like glued to his computer at the moment to do all of that. So yeah, this is a thing. We have Paulino dropping by just in time, and Brooke was saying, June, please come back to Brazil. 브라질로 다시 와달라는.
1: 일단은 브라질에 가본 적이 없고요. 네, 그래서 come back to Brazil은 약간 조금 네, 틀린 말이고 저도 first time으로 가보고 싶은 꼭 남미를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 바이브라서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꼭
0: 이번에 브라질이. 앨범이 네. 나오고 오를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연말까지
1: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또 가호가 브라질 투어를 가더라고요.
0: 어, 맞아요, 맞아요. 투어를 어, 맞아요. 봤어요.
1: 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락이 아니, 8월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네, 저는 말은 안 하고 기다릴게요. 만약에 못 갔다? 그러면 이제 8월 말에 몬슬리 카페에서 이제 만나는 거고 만약에 8월에 남미에 가 있으면 아, 또 이렇게 9월에 뵙는 뭐 이런 okay, 이런 okay. 수순을 좀 okay, 가지실 수 okay. 있지 않을까.
0: 네. 오케이. 아, 안 그래도 지금 이 청취자분이 가오가 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래요.
1: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진짜로. 네. 아니, 그렇게 혼자 다니고 뭔 재미로 그렇게 하려고. 네. 농담이고요. 네.
0: Okay.
1: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0: Okay. 네. So, Brooke wants him to come to Brazil, and he was just like, okay, I have something to say, because he's dropping an album soon. And so he's just like, so I don't know if you guys saw, but Kao's going to South America, so he really wants to go to South America. And so he's just like, yeah, and out of the South American dates, he saw that he's going to Brazil. And even the last time he was here, he was, you know, given like a video chat to Kao saying like, excuse me, what about me? And so, Kao, what are you doing?
1: 뭐 하냐 너?
0: What are you doing?
1: 연락 줘라요.
0: Why are you not? Why are you not calling him? Brooke, we need to like capture this video, like record it and send it to Kao and like threaten him.
1: to 진짜 call, 농담이고요.
0: To call him. 네. Yeah, we're joking. We're joking. We're joking.
1: 항상 응원합니다. 네.
0: 어, 근데 진짜 가오 씨가 좀 바빠요 요즘.
1: 네, 항상 이제 연락하면 외국에 있고 이러니까 뭐 이제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0: Yeah, he's busy. He's like all over the place at the moment. So it's good to see. So June is joining us again with our monthly cafe, and we're going to have him tell us what we get a chance to look forward to in part one. 첫 번째는 어떤 걸 보면 될까요?
1: 네, 첫 번째는 제가 매달 이제 눈여겨본 가수 뭐 혹은 뭐 이달에 새로운 앨범을 발표했거나 공연을 했다거나 하는 가수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그 가수 중에 한 곡을 추천을 드리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번 첫 번째 코너의 노래로 가져온 거는 Love라는 가수의 When We Meet Again이라는 노래입니다.
0: 오케이.

0: 정도로도 해줘야죠.
1: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0: 아, no, no, no, no, no, no.
1: 해보겠습니다. Every month, I've been introducing an artist who has caught my eye, whether they've just dropped a new album or are performing again after a long break. I'll be picking one artist based on my own personal taste and vibes, then we'll take some time to listen to their music together.
0: Okay, so you got Rove for today. 이 아티스트는 어떤 아티스트예요?
1: 로브라는 아티스트는 사실 저랑 좀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음악을 하는 동료예요. 믹스도 하고 본인 음악도 만들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고 제가 듣기에는 뭔가 이번 음악을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가져온 것도 있고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내용을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되게 옛날 R&B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음악이라서 제가 이번에 가져와 봤습니다. 네.
0: 그 요즘은 90년대 R&B 느낌을 내는 아티스트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1: 맞아요.
0: 제 R&B 사랑한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준 씨가 왔을 때는 사실 지금 뭐 Y2K라든지 이런 유행들이 이제 한 20년 정도 된 유행들, 한 30년 정도 된 유행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1: 그쵸.
0: 단순히 돌고 있어서 지금이 핫한 걸까요? 아니면 음악하는 입장에서는 왜 지금일까요? 갑자기 좀 늘어나고 있는 수 이유.
1: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걸 일단 너무 좋아해서
0: okay.
1: 제가 사실 6년 전, 7년 전에 냈던 이제 노래도 오늘 밤은 같은 노래 경우도 뮤직 스윙이고 되게 레트로한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이제 올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들을 수 있는 그 리스너들의 이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옛날 R&B, 뭐 R&B 장르 말고도 뭐 요즘 진짜 장르가 너무너무 많아요. 음악에 대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니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리스너분들이 귀가 굉장히 대폭 이제 완전 좋아졌다. 완전히 듣는 귀가 열리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저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말 많은 장르들이 계속 탄생하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새로운 장르에 대한 갈망이 계속 생기면서 뭔가 계속 재밌고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0: Okay. So I've been noticing this too. So I'm a 90s fan of like R&B and stuff like that from this era, and he was just saying that this song has that kind of vibe. But if I've been noticing it, my R&B heart is happy because there's so many artists right now who are channeling this 90s 2000s vibe. Right now we're getting like a, you know, 20 30 year prior rewind of fashion and music and stuff like that. And so I was asking him, do you feel that, is it just because fashion and songs and, you know, trends just circle? Is that why we're getting this? And he's like, no, not necessarily. It's more like he was doing like New Jack Swing back like 6-7 years ago. And the reason why he feels that it's constantly just continuing on and there's just more and more genres that are starting to come to be is the fact that the listeners' ears are now way more advanced than they used to be, and there's so much needs out there for different types of genres and different types of styles and whatnot. So he feels that that's why there's so much more trends that are coming in, and there are going to be more trends coming in as well. 자, 이 영어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청취자분들이 영어 할 때마다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1: 근데 제가
0: 매달 시킬 거야 오시면.
1: 오늘 느낀 거는 매주 나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매달 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0: 네,
1: 오늘 굉장히 제가 느끼기엔
0: 엄청 자연스러웠어요.
1: 부드러웠다라고 느끼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맞아요.
1: 네, 다음 파트도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So Brooke was saying June speaking English is my religion, and that's why I was telling him, like, you cannot skip not speaking English here because the fans love it way too much. And he's like, you know, honestly, like, for the past couple months he's been here, he feels like he's getting a little bit more confident and a little bit more better at doing it, which I have to agree as well. So that was that too. Now, when it comes to genres in general, you just told us that there's a lot of diverse genres that are kind of coming to be at the moment. But I want to know, deep down, is there like a wrong collaboration between genres? 이 음악, 뭐 좀 평론가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네네. 아니면 뭐 뉴스나 이렇게 좀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나 네. 이렇게 되면 옛날에 이게 쇼미더머니 때라서 좀 너무 그렇긴 한데 한창 락은 힙합이 아니다. 힙합은
1: 맞아요.
0: 락은 할 수가 없다.
1: 그런
0: 근데
1: 얘기
0: 저는
1: 있었죠.
0: 그 화에서는 왜 그런 말을 하지 했을 때전 림피스킷 팬이고 링큰파크 팬이고 이래서 이미 미국에서 하고 있는 장르여서
1: 맞아요, 맞아요.
0: 왜 쇼미 때는 그게 그렇게 편집이 돼서 나갔나에 대한 그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1: 맞아요,
0: 생각을 하긴
1: 맞아요.
0: 했는데 준 씨가 지금 음악이 많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1: 네.
0: 하셨잖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2026의 좀 키워드적인
1: 2026의 키워드.
0: 좀 장르적인 키워드
1: 저는 2025, 2026이 좀, 이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오케이
1: 2025,
0: 작년이랑 오랑
1: 2026이, 엘렉트로닉인 것 같아요, 무조건. 네, 무조건 일렉트로닉이 완전 대세고, 일렉트로닉 안에서도 이제 전자 음악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레이지라던가, 레이지는 뭐 워낙 뭐 조금 올라오고 있었던 장르이고, 레이지에서 파생된 것들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르 이름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이렇게 꼬리 물기를 하면서 이 장르에서 조금 더 특화된 게 나와서 이렇게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0: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옛날에는 뭐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장르는 이런 장르 뭐 섞으면 안 돼! 이렇게 했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사실 요즘은 너무
1: 맞아요. 네.
0: 다양해지고 있고 이 장르랑 이 장르는 합쳐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1: 네.
0: 틀렸다고 볼
1: 그쵸?
0: 수가 없죠.
1: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사라졌죠. 제가 너무 그 지향하는 음악 이 삶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 하우스라는 트랙이 있으면
0: 오케이.
1: 하우스라는 트랙에도 내가 목소리를 얹으면 R&B가 돼라는 거를 저는 항상 뭔가 표방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싶어요.
0: 네.
1: 내가 어떤 트랙이 있건 내 목소리가 얹어지면 R&B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옛날에는 뭔가 그런 트랙이면 그런 장르고 그거야 라는 게 사실 정해져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제 시대가 온 거죠. 네.
0: 일리가 있어요. So hold on. Before I continue that thought, of what he just said. So when it comes to the fact that I was re remembering that back in the day, there was this one season of Show Me the Money where it became really controversial because somebody said, "Oh, rock and hip hop don't match. Like, rock is not hip hop." And I was just like, "I'm a Limp Bizkit and like Linkin Park fan, and like I come from that era where we were getting rock and like rap-ish type of stuff on top of that. And there was like Jay-Z and Limp Bizkit collaborations like for an album. Like to say that they don't match was like a really big like it was a little bit of an ick for that season. But when he was saying that there were so many different types of genres right now, I was saying, do you feel that that's wrong? Because there's sometimes music critics out there, critics saying that it is. He says no. Right now, like when it comes to like even the keywords of 25 and 26, electronic is huge right now. Lazy has been its own genre, but it's also kind of branching off of that as well. So to say that it's wrong is a really bad way to think about that. And so for him, he feels that right now the mixing of different genres is like in the now because for him, he likes to think that when he puts his voice on something, if I put my house voice on a sound like a house track, I'm an R&B vocalist, so that's going to be R&B now. So he feels that whatever his voice is on is going to be what it needs to be, which I think I'm going to kind of add to that. 근데 그 말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니오라든지
1: 네.
0: 어셔라든지 이런 분들이 컨트리를 부른다고
1: 네.
0: R&B 아니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1: 없죠.
0: 그러니까요.
1: 사실 그 니오는 사실 곧 앨범이 나와요. 네.
0: 그래요?
1: 곧 정규 앨범이 나오는데 지금
0: 역시.
1: 성공개 곡들이 다 컨트리예요. 지금. 네.
0: 봤어요.
1: 네.
0: 맞아. 맞아.
1: 그래서
0: 그런
1: 그걸
0: 분위기.
1: 이제 들어봤을 때, 아, 되게 뭔가, 컨트리를 왜 했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목소리에 컨트리를 얹으니까, 저는 컨트리라고 안 느꼈거든요. 그냥 R&B 뮤직에 이런 음악을 좀
0: 이게
1: 섞었구나라는
0: 약간
1: 생각이었고,
0: 악기의 차이,
1: 네.
0: 약간 편곡의
1: 그냥
0: 차이.
1: 풍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R&B가 아니라고는 얘기 못 하는 거죠. 네.
0: Okay. So yeah, I was saying to kind of take of what he was saying earlier, like if you think of Neo or like Usher doing a country song, like would you say that that's not R&B and just say that it's solely country? And he's like, actually, Neo's gonna drop an album soon. And some of the songs that he's given us so far, like a taste of what he's given us, is country. And to say that that's not R&B is kind of like going against everything that Neo is as an artist. So he feels it like right now, not only himself, but yeah, that is just that as well. I have good taste. Wait, 갑자기 저를 칭찬하는 거죠? He's having such great taste. I do. Thank you.
1: 약간 링킹 파크라는.
0: 아, 그럼. 저는 저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제 나이 또래가 좀 다양한 맞아요. 플레이리스트를 듣는 게 국룰인가 봐요. 왜냐면 그런 외 영상들 네. 만드는 인플루언서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보면 나랑 똑같아요. 실린디온 갔다가 셀리나로 갔다가 그러니까 좀 약간 라틴 음악으로
1: 폭이,
0: 라틴
1: 폭이
0: 넓어요. 네. 그리고 저는 아빠 영향이 있어서 막 시카고라든지 이렇게 좀 뭐 에어스미스라든지 좀 네, 진짜 네. 막 60, 70년대 락 밴드들부터 시작해서 좀 진짜 폭이 좀 넓었던 세대기는 해서 네, 네. 전 그래서 좋아요. 전 좋아요. So yeah, I think I'm very gifted as the age range that I grew up in because I see all these like videos of millennials saying that like our playlists are a vibe in itself because I go from like Celine Dion to like Selena to like Linkin Park to like Aerosmith to like I go all over the place. I'm at Jay-Z 1 minute and then like scream my heart out with like Kelly Clarkson. So I'm all over the place with my playlist. But yeah, I think I'm very gifted to be in that age group to be able to do so. So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Before we go into it though, I think that since we kind of got a little sidetracked, I feel that the listeners probably might want to know what song you chose again. 우리가 음악 얘기를 좀 다양하게 해서 첫 번째 이달의 가수 노래가 어떤 곡이었죠? 준 씨?
1: Love의 When We Meet Again.
0: Yeah, so we're going to take a listen to When We Meet Again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and more of the show.

0: Adidas Radio.
1: All right, so it is our monthly cafe day, and June's joining us in the studio as we're talking about genres, and the artist that we just listened to definitely gives us the 90s R&B vibe that June was telling us about. So in part two, what are we doing? Part two는 뭐가 있죠?
2: 네, 파트 2는 진짜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음악들을 좀 가져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한 달 동안 제가 플레이리스트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혹은 뭐 되게 기분 좋게 뭐 마음 쓰면서 들었던 그런 곡들을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신곡을 추천드리고 명곡을 추천드릴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좀 내용이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맞는 곡을 좀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1: 네. 이봉복님이 방금 들은 곡이 너무 좋대요.
2: 아 정말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1: Great. Monthly Cafe is a perfect chance for you to add songs to your playlist. 정말 준 씨가 추천하는 곡들은 정말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를 해야 하는
2: 맞아요.
1: 곡들이어서
2: 네. 좋은 노래들
1: 진짜 좋은 노래 많아요. So what do we do in part two? In English?
2: Yes.
1: In English.
2: Okay. Okay. Think of this as a peek into my monthly playlist. From songs I discovered myself to BGM, I spotted on friends, socials, I'm sharing the tracks that defined my June. My picks include a nostalgic oldie but goodie that'll take you down memory lane, plus a fresh new release that's currently trending.
1: Yes! 잘하면서요.
2: Currently trending.
1: Currently trending. 자, 어떤 곡들 준비했어요?
2: 일단은 신곡을 먼저 들려드릴까 하는데 이상순 선배님의 완벽한 하루라는 곡을 신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곡은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휴대폰을 열어서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거 재생 횟수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몇천 회 될 거예요. 몇천 회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었고 저는 사실 제가 R&B 음악을 하기 때문에 R&B 뮤직도 정말 많이 듣고 뭐 거의 R&B 뮤직을 듣고 산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 이외의 시간들도 다른 장르 음악을 듣는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굉장히 다양하게 듣는 편인데 사실 이 두 번째 파트의 명곡과 신곡 이 느낌을 다음 앨범 혹은 뭐 다다음 앨범에 좀 많이 담아보려고 도전하고 있거든요. 시도 중이에요. 그래서 또 의미도 있고 그래서
1: 오, 완전 네, 기대된다.
2: 이상순 선배님의 완벽한 하루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1: Okay, so for a newer track that he chose, it's 이상순's track of 완벽한 하루 or A Perfect Day. Now, this song is a song that he's like, I can't like open my phone up right now and show you the exact times that I played this, but I streamed it like a couple of thousand times and it's just, I love the track. And he says that he is an R&B artist, so he does listen to a lot of R&B tracks, but he also likes to listen to a lot of other genres outside of it. And he did tell us last time he was here that the current album he's working on is something he's trying to change. Like he's trying to change a lot of the sounds that he's been doing up until now and trying new things. And he feels that he's going to probably try to do a little bit of this in his current album, if not the next one after it. So it is a genre that he's leaning into at the moment, which is making me super curious about the upcoming album because I'm a huge June fan as well, and like he's on my playlist, and I've seen his evolution of the songs and even the songs that he wrote for other people. And for him to keep saying that there's something new, like I'm just so curious. 전 준 씨 이제 그때 크루 노래들 중에서도 좀 다른 장르인 곡들과 네. 본인 곡들 이제 앨범마다 그 테마들이 있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지금도 바뀌어갔던 과정을 봤던 사람으로서 계속 준 씨가 이제 다르다고 예고를 해주니까 네. 너무 궁금해요. 다음
2: 저는,
1: 앨범이
2: 네. 장담컨대 이번 앨범이 제가 느끼기엔 가장 저다운 앨범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다운 그리고
1: 오케이.
2: 과거에 저도 담겨 있고 이제 미래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내추럴한 음악이 만들어 보고 싶다. 내추럴한 음악을 조금 더 이렇게 메이킹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전에 냈던 음악이 뭐 unnatural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뭔가 꾸미지 않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번 앨범에 시도를 해보고 맛을 좀 본 다음에 다음 앨범을 그렇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1: So yeah, he's saying that he can promise you that this is going to definitely be something new. It's not like he's throwing his past away at all, and he's not saying that his music was unnatural in the past. But he's going to try to go for more natural, organic approach to his music going forward. He's trying to do this with this current album that he's working on at the moment before we get a chance to hear it. So that's something that we can definitely look forward to, and it's definitely going to be a transition, but also kind of what he is right now as an artist and who he is as an artist is going to be put into this album. So I am very excited for this. So what's the oldie that you chose for today? 어떤 곡인가요?
2: 명곡은 페퍼톤스 선배님들의 잠시만요. 검은 우주라는 곡입니다. 페퍼톤스 선배님들의 검은 우주라는 곡인데 왜 이 곡을 선정했냐면 사실 제가 지금 6월 한 달을 굉장히 바쁘게 보냈지만 노는 것도 쉬지 않았어요. 네.
1: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했다.
2: 열심히
1: 좋다,
2: 놀고
1: 좋다,
2: 열심히
1: 좋다.
2: 일하는데 6월 이제 초죠. 네, 6월 초에 갑작스럽게 이제 제주도를 가게 됐거든요.
1: 우와! 그러니까
2: 그냥 친구들끼리 친구네 집에서 이제 한잔 하고 있다가 한잔 하면서 막 재밌게 얘기하고 있다가 옛날에는 저희가 막 새벽에 갑자기 막 어디 강원도로 간다든지 그냥 즉흥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사실 다들 나이 먹고 각자 일이 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일이 없어졌었죠. 근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뭐 낭만이 갑자기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그 모든 이 친구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1: 제주 가자.
2: 알아봐라. 제주도 가자. 근데 알아봤는데 이제 편도로 알아봤죠. 돌아오는 거 안정하고 돌아오는 날짜 안정하고 뭐 알아서 일 있는 사람 돌아와라.
1: 돌아와라.
2: 그래서 편도로 봤는데 굉장히 좋은 가격에 또 비행기가 있어서
1: 어머.
2: 그냥 바로 떠났죠. 바로 떠나서 내리자마자 들은 노래가 페퍼톤스 선배님들의 검은 우주예요.
1: 우와.
2: 그 다음으로 들은 노래가 이상순 선배님의 완벽한 하루고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들의 이 곡이기도 하고 이 여행이라는 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들이거든요. 사실 뭐 약 스포를 하자면 이번 앨범이 여행에 관련돼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모든 이 우주는 다 연결돼 있고. 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네.
1: Okay. 네. Now this is one of the beautiful reasons why I love our monthly cafe is because not only are we taking a peek into June's playlist, but also we're taking a look at what his month was like. So he's been very busy. He's working on the final aspects of his album at the moment. He was telling me during the summer he's getting like 2 hours of sleep at the moment. But on top of that, he's also playing hard. So it's work hard, play hard for him. And so in the beginning of June, him and his friends, they used to be like, yo, let's go somewhere. And then like they would just like pile up in a car and then they like would go on vacation and stuff like that. But they were having a drink at one of their friends' houses and they were just like, do you want to go to Jeju? And they were just like, sure. And so obviously they're adults and they have jobs and they have, you know, priorities and stuff like that. But it just so happened that everything kind of lined up. And so they were looking for not coming back plane tickets, but just plane tickets to go to Jeju. And they were able to actually find a airline and a flight that was reasonably priced and they could like go pretty quickly. So yeah, they ended up going to Jeju and Peppertones' 검은 우주 or Black Universe was the first song that he listened to while he was there. Like as soon as he landed on Jeju, first song he listened to and Lee Sung-soo's track was right after that. And he feels that both of these songs are like the perfect songs for travel. And he says a little bit of a spoiler for the album is the album might have a little bit of a travel vibe that we might be able to look forward to as well. And he wanted to just kind of link in the fact that, you know, the universe is one and we're kind of all linked together, whether we want to think of it that way or not. 저는 제가 봤던, 들었던 이상순 씨의 그 레전드 레벨이라고 네. 할까? 그거를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간혹 얘기를 해요. 네. 이제 이상순 씨의 음악이 나오거나 전에 했던 팀들 노래가 나오거나 네, 하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뭐 세션을 하거나 네. 만나뵌 적은 없는데 네, 네. 저는 이제 음악을 떠난 지 좀 됐잖아요. 근데 준 씨는 어찌됐든 한 달을 건너 이제 뭐 믹싱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네. 프로듀싱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세션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많이 아는데 네. 아티스트가 바라봤을 때 이상순 씨의 그 레전드 레벨은 어느 정도예요?
2: 저는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게 진짜 born natural 진짜로 네. 뭔가 그냥 사람이 뭔가 너무 꾸미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음악에 담아내는 게 사실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의 아티스트 선배님들이 세 분이죠. 네, 이 세 분의 아티스트 선배님들이 진짜 그걸 잘한다. 너무 제가 뭘 잘한다 할 입장은 전혀 아니지만 그냥 리스너로서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하는 감정이 들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레전드 반열에 계신 게 아닌가.
1: Okay. So I tell our listeners whenever I talk about 이상순 or like in the past, like I'm telling you guys what I've heard from people about how level of legendary he is. So I'm asking from like a musician's perspective because I've kind of stepped away from that field. From what you guys see and you know all that, what level of legendariness is he on? He's like with 이상순 and Peppertones in general, they're just like born naturals and they're like born legends because it's really hard to make music feel effortless and they do that and he feels that he can't be on a level to you know like tell what good or bad from them is but from just a listener's perspective he loves their music. So what we're going to do is start off with 이상순's track of 완벽한 하루, A Perfect Day, and then we've got Peppertones' 검은 우주 or Black Universe after that. More of the shows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Today we are talking about our monthly cafe with Jun in the studio. He just gave us two tracks that definitely give the travel vibes, and he gave us a backstory that he was able to listen to these tracks as soon as he landed in Jeju. 그래서 제주는 며칠, 몇 박 며칠 있었어요?
5: 저는 3박 4일 있었어요. Okay. 아, 2박 3일이었나? 아, 하여튼 네, 3일 정도 있었던
4: 것 같아요. About 3 days. Yeah, about 3 days he was able to stay in Jeju before he had to come back to reality. Mm-hmm. So it's now time for part three, where we get a chance to talk a little bit about international vibes. So, what do we do in part three?
5: Yeah.
4: 우리 파트 3에서 뭐 해요?
5: K-pop acts, international artists, collabs are everywhere right now. I've chosen one particular track based purely on my own personal taste to introduce to you all. Let's listen to it and have a little chat about the music and everything in between.
4: Okay, so we got some RM for Seoul City. So Seoul, as in Seoul City. 이건 어떤 곡인가요?
5: RM님의 서울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사실 가사가 너무 이쁜 곡이라서 가져오기도 했고 프로듀싱을 이제 혼내라는 아티스트가 담당해줘서 되게 그 혼내만의 몽글몽글한 감성이 있어요.
4: Okay.
5: 그 감성을 RM 선배님께서 되게 잘 살려주신 곡이라서 가져왔습니다.
4: Okay, so he chose this because the producer of this track has their own kind of vibe, and that vibe on top of RM and his lyrics were something that he really thought was cool to enjoy and introduce to the listeners. So we've been talking about this every time we talk about part three with, you know, the artist, overseas artist and collaborations and stuff like that. With this, where do you see the rest of 2026 coming? 우리 사실 매달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정말 뭐 누구나 상상을 했겠어요. 브루노마스가 가요곡에 피처링을 하고 뭐
5: 맞아요,
4: 이렇게
5: 맞아요.
4: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분들이나 프로듀서분들이 이렇게 K-pop 아티스트와 하고 최근에 또 이제 K-pop 디먼 헌터가 정말
5: 너무 잘 됐죠. 네.
4: 너무 잘 되는 네. 상황이어서 맞아요. 더 커진 상황인데 연말 시상식이라든지 네. 이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공연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커질 것 같거든요.
5: 그쵸.
4: 앞으로
5: 이제 공연장들도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내한을 못 오는 경우의 이유가 공연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수용을 할 하는. 공연장이 없지만 지금은 이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부산에도 큰 공연장이 생긴다고 하고
4: 인천도 지금 네, 요즘
5: 인천도
4: 많이 하고 있고
5: 그렇고 잠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엄청 이 문화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기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공연장도 생기고 사실 그리고 저희가 10년 전에 브루노마스가 한번 내안왔을 때 진짜 너무 이 흥분의 도가니였잖아요.
4: 맞아요.
5: 그리고 나서부터 진짜 엄청 많은 아티스트들이 계속 1년 한 번씩 매년에 한번 이렇게 와주셨단 말이죠. 올해도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저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4: Okay. So yeah, there's been a lot of love with the K-pop scene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and you know, more and more artists are jumping onto tracks. I mean, I don't think we ever would have thought 10 years ago that when Bruno first came to Korea that he was going to be on a K-pop track. You know what I mean? But, you know, music has changed, it's evolved, and he's saying that a lot of the things about, like, especially Korea in just, like, the size of us, is that there was not a lot of concert halls that could hold that many fans, so that's why a lot of times the artists couldn't come to Korea for those reasons. And so for that, he feels that now that we're getting, like, you know, Goyang has the bigger stadium now, we've got one coming in Busan soon. There's one in Incheon too. There's like more and more stadiums that are going to be able to accustom to these artists. So he feels that there's definitely going to be way more of them joining Korea as well. 근데 저도 옛날부터 느꼈던 점은 20년 전에는 사실 일본 아니면 뭐 필리핀, 싱가포르 뭐 이렇게 좀 네. 아시아 투어를 돌 때는 이렇게 건너
5: 그쵸, 그쵸.
4: 뛰었었었는데 근데 정말 이제 요즘은
5: 무조건 들려야 네, 되는 나라.
4: 네, 무조건 꼭 와야 되는 네. 나라. 제가 벌써 재작년인가? 니오가 한국 왔을 때 갔었었는데 물론 저는 이제 니오의 정말 피크였을 때 클럽을 갔던 나이여서 네. 정말 하루 종일 춤추면서 봤던 콘서트이기는 했으나 그냥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외국 아티스트분들이 한국 왔던 공연 내한들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이제는 좀 한국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네.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쵸, 그쵸. 이런 멘트들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 들고 하고
5: 이제 한국어가 엄청 많이
4: 맞아요.
5: 많이 좀 외국에서도 많이 맞아요. 쓰는 말이 되고 맞아요. 뭔가 수업 받는 말이 되고
4: 맞아요.
5: 뭔가 제2외국어 느낌처럼 가고 있죠.
4: 맞아요.
5: 저는 너무 뿌듯해요.
4: 맞아요.
5: 정말
4: 신기해요, 정말. 진짜. 네. 너무 신기해요. So yeah, I was saying that I've been to a few foreign artists who have performed here in Korea, and I think it was already like 2-3 years ago. I went to go see Neo perform when he was here, but just seeing that reminded me of like what it was like to see the artists come to Korea, but how they deal with coming to Korea is different. Like, because in the back in the day, they would go to like Japan, to Singapore, to like other places, and skip over Korea. But now that they're coming more, and now they're using more Korean too, they're getting a chance to really like know the language. Hangul is getting really popular. They're getting really popular with the food now. They know more about the food. They seek the food too. And he thinks it's just like really cool. 오늘 스포일러를 진짜 많이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대충 날짜는 나왔어요?
5: 날짜를 지금 잡고 있어요. 날짜를 잡는데 좀 난항이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시간대에 들려드리고자 좋은 날에 들려드리고자 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을 잡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Man, I was hoping that he could have like given us a ballpark of when the album was gonna come out. He's been giving us a lot of spoilers so far, but yeah, he right now he's actually saying that he's having some issues trying to figure out a date to release the album. Like I said, distribution is not that easy to get in Korea. If you get it closer than expected, that's actually a really amazing thing. So I'm excited to see when the album's coming out, and we will definitely going to give you guys a heads up for that. We do have the track you requested for today, which is RM's track of Soul as our last track for today. 다음 달엔 볼 수는 있을까요?
5: 다음 달에 브라질 안 가면 보는 거
4: okay, so Kao, if you don't call him to go to Brazil, then we're going to see him next month. If not, then we're just going to have to try to see. Make sure you tune in next month to see if he comes back into the studio. RM's Track of Soul is going to be taking us out of the studio, and we will hopefully see you then. 다음에 봐요.
5: 감사합니다. Bye.

0: round of applause. Woo! Yes, everybody, you are currently tuning in to the archive, and today's special guests are Giselle and Summer KTX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1: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희 카메라 보시면 한번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반갑습니다. 저 먼저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R&B 그리고 팝 음악을 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지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We have singer-songwriter R&B and pop as our specialty. Of course, we have Giselle and the studio. 그리고 옆에 계신 분도 부탁드릴게요.
3: 저도 한국에서 R&B, 팝 음악을 하고 있는 Summer Cake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That is Summer Cake also joining us in the studio today. 너무 잘 들었습니다. My goodness. 막 그 공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2: 감사합니다.
0: The air and the overall vibe of the studio is right away changing everybody.
2: Really?
0: And many comments are coming up. You should definitely check it out. 댓글 한번 봐보시면 스테파니님께서 음원이랑 똑같잖아요. 이게 뭐지? Saying, you sound exactly the same as the CD version.
2: Thank you.
0: 다시 한번 너무 잘 들었고요. 두 분 목소리가 진짜 너무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2: 감사합니다.
0: It's incredible.
2: 좀 대비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네. 그런 또 음색들이어서 또 좋은 곡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0: Two different voices put together, it is so well balanced indeed. 보통은 사실 저희가 이 코너가 시작할 때 리허설을 보통 이렇게 쭉 이어서 가시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두 분의 아티스트를 초청해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한 음악도 듣지만 각자 또 준비해 주신 곡이 계시다 보니까
3: 네,
0: 인터뷰를 중간중간에 껴가면서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좋습니다.
0: Right, unlike our original format, today we're gonna have some solo performances in between the interview. So let's quickly jump straight into it. 자, 아마도 당연히 두 분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가장 먼저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좋습니다.
0: Is that okay? 네. We're gonna do some fact checks first. Starting off with our artist on the left,
2: 네.
0: Giselle, you speak English.
2: I do.
0: I know.
2: Yeah.
0: I actually know you from about like 10 years ago.
2: Oh my gosh, that's been a long
0: time. So here's a little fun story. I was helping out my good hyung, Eric Nam.
2: Oh, I know Eric
0: Nam. For his, you know, he has his own thing going
2: on.
0: The podcast thing. Uh-huh. And they had this one live event.
2: Yes,
0: and you were performing
2: there.
0: Exactly. Yes. I was supporting him at the time as a staff. So I remember you.
2: Oh, thank you.
0: And that's how this all began, I guess. Oh. So it's so great to be meeting you, finally.
2: Likewise.
0: Yes. Thank you very much. You. But to check up on your profile, your given name is Song Yun Su.
2: 네, 되게 어색해요.
0: 윤수님 반갑습니다. That's your given name, everybody. 영어 이름도 좀 다르더라고요.
2: 영어 이름은 제가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살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윤수라는 이름이 발음이 어렵다 보니까 미국 친구들이 제니랑 좀 닮은 것 같은데 제니로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닉네임을 지어줬었어요.
0: 오.
2: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제니로 불렸었죠, 친구들한테.
0: 그러면 그게 어떻게 했는데 지젤이 된지도 좀 궁금합니다.
2: 원래는
0: 개인적으로.
2: 사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데뷔할 때 제니로 데뷔하고 싶었는데 이미 제니가 계셨었어요.
0: 그분이신가요?
2: 네네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니님이 계셔서
0: 네.
2: 그거는 이제 예외 그 조금 빼놓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2: 제가 예쁜 이름을 고르다가 지젤이라는 이름을 고르게 됐어요. 약간 it sounds a little bit sophisticated.
0: It does.
2: Sounds very pretty. 그래서 픽을 하게 됐는데 이제 또 본의 아니게 동명이인이 데뷔를
0: 또
2: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글 표기를 지셀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0: 그렇게 됐구나.
2: 네네네.
0: Interesting. So as she just mentioned, she wanted to debut with her actual English name, which was Jenny. But at the time, Blackpink's Jenny was already there,
2: yes.
0: so she didn't want to, you know, go through all that.
2: Yeah.
0: So she ended up with a beautiful, elegant name called Giselle. But then later on, recently, not recently, about

0: 4 or 5 years ago, another megastar came out with the name Giselle in the K-pop market. So now she's putting more emphasis on the Giselle, right? Giselle.
1: You guys can call me Giselle.
0: Giselle. Okay, from today, that's Giselle. Awesome, awesome. Very cool. What about you, Summer Cake? 그 Summer Cake이란 이름이 일단 너무 강렬하고요. 그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우선.
2: 아, 진짜요?
0: 네. 근데 그 스테이지 네임의 탄생 비화가 좀 궁금합니다.
2: 아, 일단 제 본명이 민경인데
0: 아, 네.
2: 김민경인데
0: 반갑습니다, 민경님.
2: 네. 너무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그 한국에 아시다시피 민경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잖아요.
0: 네.
2: 그 포털 사이트에서 민경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유니크한 네임을 지을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두 개를 묶었어요.
0: 네.
2: 여름 좋아하고 디저트 좋아하는?
0: 네.
2: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된 거죠.
0: 심플한데 굉장히 여기도 소피스티케이트한 세련미가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0: 네. 오,
1: 임팩트가 있어요.
0: 엄청 있어요. 네. 저도 보자마자 오! 이렇게 이랬었거든요, 처음에. She wanted to go with her given name, which was 민경 in Korean, but there's also many, many 민경s out there. Not only in music, but in terms of everything. So she decided to put together two different things that she loves, and that is summer and cake. And hence it became Summer Cake.
1: Yes.
0: And that's how we have Giselle and Summer Cake here with us today. 자, 펀팩트를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 그 지셀님은 그 고양이를 키우신다고 되어
1: 네,
0: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심바라는 이름의
0: 심바.
1: 네, 제 라이언 킹 굉장히 팬이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이제 사자가 되어라. 아주
0: 사제가 되어라
1: 꿈을 크게 키워라라는 네. 의미로 이제 아기 때부터 심바라고 불렀고
0: 그 아기냥일 때 아마 분명히 이렇게 들고 뭐 좀 하셨을 것 같은데
1: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비슷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네. 회색이다 보니까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Very cute. She has a cat, everybody, called Simba from Lion King. She wanted the cat to grow up just like Simba, courageous and I guess grandiose. I guess, but it is gray. So her dream kind of wasn't fully accomplished.
1: Yes.
0: Very cool. 그런데 그것도 그거고 그냥 탤런트가 굉장히 많다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림이라고.
1: 아, 제가 이 네.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0: 아, 이게 틀렸다는 거군요.
1: 사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잘 못 그립니다.
0: 네.
1: 네. 그
0: 그러면 나오신 김에
1: 네, 네.
0: 그 장기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1: 장기.
0: 뭐 이렇게 막 개인 음악이요. 음악 외적으로 이런 특기가 있다.
1: 음악 외적으로 운동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0: 운동하세요?
1: 근력 운동하거나 할 때 보통 여자들이 치는 약간 무게보다
0: 네.
1: 조금 더 오래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오케이.
1: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하더라고요.
0: 오케이. 네. 오케이. Awesome, awesome. 네. 요즘에는 자기 관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1: 네.
0: 지금 저희 작가님께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3대 뭐 400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겠죠. 설마.
1: 네, 설마.
0: 하지만 보컬 체력으로는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She says we found online that she's a great drawer, but she says it's a misinformation.
1: I think so.
0: But rather, her latest talent is working out, hitting the gym.
1: Yes.
0: Very cool.
1: Yes, yes.
0: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에 자기 관리.
1: 네, 진짜. 맞습니다.
0: Yes, very, very important indeed. 썸머킹도 좀 찾아보니까 팬덤 이름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2: Creamies?
0: Creamies.
2: 네.
0: Her fandom's called Creamies. Whose idea was this?
2: Me.
0: It's your idea. 네. Awesome. So today, 아마 오늘 Creamy로 전환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0: We have creamy. many people who are soon to be rookie Creamies, right?
2: 네.
0: 이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Summer Cake and Creamies.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신다 돼 있어요. 이것도 틀렸나요, 설마?
2: 네, 그거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0: 네.
2: 이제 귀멸의 칼날, 진격의 거인 이렇게 두 개를 작년에 엄청 빠졌었어서
0: 네.
2: 그런 거고 막 엄청 이렇게 빠져있다기보다는 네, 근데 작년에 너무 재밌게 봤어서 거의 한 두세 번씩 계속 돌려보는
0: 그 정도로?
2: 네, 그 정도로
0: Interesting. We found online that she's into animation series and she says last year she was definitely into like an Attack of Titans and all those stuff but recently, not really. 그렇다면 좀 돌려서 우회하자면
2: 네.
0: 그 썸머케이크님은 그러면 집에 있거나 할 때 시간을 보통 어떻게 보내세요? Like what? How do you kill time? 평소에
2: 저는 근데 거의 예능을 많이 보고요.
0: 아, 네. Like reality shows.
2: 네.
0: Okay.
2: 맞아요. 그리고 걷는 거, 뛰는 거 좋아하고.
0: 오, oh, okay.
2: 뭐 그 정도?
0: All right. She 네. also loves to go out, you know, jog and do those kind of stuff. 요즘에 러닝 크루도 진짜 많잖아요.
2: 맞아요.
0: 혹시 하시진 않죠, 두 분? No.
2: 그렇게까지는
0: 아직은. 네.
1: 전 러닝은 안 합니다.
0: No running for Giselle here. Save for save summer cake. Very cool, very cool.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하자고 준비한 코너고요. 네네. 사실상 이제 진짜 본격적인 어려운 질문은 뒤에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쯤에서 저희가 곡을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We have some in-depth questions ready for you. This was just like a, you know, surface level, get to know each other kind of corner. 자, 이번엔 솔로 곡이죠. 그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시기로 돼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1: 아, 또 서머가
2: 제가 먼저 네.
0: Yes. So the next tune is gonna be a Summer Cake's original song. 어떤 곡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2: Last Call이라는 곡이고요.
0: 네.
2: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제가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네.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런 선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0: 네.
2: 그들이랑 같이 엄청 행아웃 하면서 노는 꿈을 꿨어서 제가 현실에서도 그들과 같이 뭔가 무대도 서고 네.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담은 네, 그런 곡이고요. 되게 가사 열심히 썼습니다.
0: Amazing story. Okay, she's saying this song is called Last Call. At this one point, she had a dream, everyone, and she was hanging out with those people that she really admires. And she woke up thinking, one day I really want to actually make this happen in real life. And she poured in her heart into the lyrics. So why don't we give it a check? 다녀와서 그분들이 누구인지 좀 물어보고 싶긴 합니다.
2: 가사에 있기 때문에.
0: Oh, really? Yeah. Okay. So those people that she really admired and saw in her dreams are in the song lyrics. So pay close attention. 바로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네.
0: All right, everybody. Here goes Summer Cake solo track, original track, everybody. This is Last Call.

0: Bravo!
1: Yay!
2: That was so good. Oh my goodness. That was wonderful.
1: Oh, thank you.
2: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십니다.
1: 맞아요. 감사합니다.
2: She's got a very charming voice indeed. Again, that was Last Call. 댓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Steven says smooth. Smooth indeed. We have Jake saying instantly adding this to my playlist ASAP. 바로 플리를 넣는다고 하시고요. Stephanie님께서 미쳤다. 너무 잘하신다. 하십니다. Saying you guys
1: 감사합니다.
2: are crazy. Insanely good indeed. 정말로 이... 너무 좋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 코너에서의 R&B 팝 쪽으로는 사실 처음 와주신 게스트분들이셔가지고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보다 더 좋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I was really looking forward to inviting R&B artists and you know, they're really slaying today. Very cool. Jenny also says attractive and addictive, which is very, very, very true. 자, 다시 한번 너무 잘 들었고요.
1: 감사합니다.
2: 자,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산더미입니다. 중간에 듣다 보니까 제가 들린 게 막 Travis Scott도 들렸고
1: yes.
2: I heard Travis Scott.
1: Yeah.
2: I heard like SZA, was it?
1: 맞아요.
2: 그쵸? Who else were there?
1: SZA, Travis Scott, Rihanna.
2: Rihanna.
1: Carl, yeah.
2: Oh
1: Carl Sagan.
2: So those are the people you were hanging out in your 꿈에서.
1: 맞아요.
3: 너무 좋았겠다.
2: 저도 좀 불러주세요. 꼭 가보고 싶네요, 진짜로. I'm like, why wasn't I invited in that? 언젠가는 또 분명히 또 코첼라 가셔가지고 같이 노래하시면 세 분 다 같이. 세 분이 오겠습니다. 아, 저까지 포함하면 세 분이 제가 통역해드리고 가겠습니다. I might tag along to their future gig at Coachella or something. Very, very cool. 자, 많은 분들께서 문 닫아라 못 가게 해라라고 하신 거 보니까 오늘은 아주 마음 단단하게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Our listeners are saying close the door. Don't let them leave Arirang Building. We'll do so, everybody. 자, 두 분 모셨는데 그 어릴 적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I'm so curious about how you guys like discovered your passion for music. 음악에 대한 열정과 이런 재능에 대한 발견을 두 분이 굉장히 다른 시점에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3: 맞아요.
1: 맞아요.
2: I've heard you guys have like two totally contrasting starting point in musical career.
3: 네.
2: 어떻게 시작되셨을까요? 오늘 노래부터 하셨으니까 서머킹님부터 하시다면.
3: 저는 아기 때 한 6, 7살 때 저희 어머니가 유치원 선생님이셨거든요.
2: 아, 네.
3: 그때부터 제가 막 유명한 곡을 따라 불렀대요. 춤을 추면서. 오. 그때부터 저는 쭉 그냥 꿈이 가수였었던 것 같고
2: 네,
3: 그렇게 뭐 한 번도 다른 노선을 타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2: 그냥 오로지 한 길.
3: 네. 유치원 때부터.
2: 와우.
3: 네. 영원히.
2: 그 아기 때 췄던 춤 중에 지금 와가 써 있습니다.
3: 네,
2: 그와 맞죠?
3: 네.
2: 저희
3: 빰빠바.
2: 네. Very cool. So in the case of Summer Cake, her mother was a kindergarten teacher. And ever since childhood, she just knew that this is her way. Like, this is her path. And ever since she never thought of any other path, she was just by default, thinking that one day she'll pursue a career in music, which is very cool. What about you, Giselle?
4: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2: 네.
4: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에 가서 잠깐 살았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힙합 R&B를 일찍 접했고 그래서 이제 음악이라는 걸 굉장히 사랑했었는데 제가 음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친오빠가 음악을 평생 해왔던 사람이고
2: 네.
4: 이제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저희 부모님과 모든 가족들이 봐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셨어요. 그래서
2: 네.
4: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좀 오래 했었죠.
2: 네. 보통 공부가 아니던데요.
4: 네, 저는 이제
2: 보니까?
4: 석사 마케팅 네. 석사 학위까지
2: 와우.
4: 마쳤고 그래서 하고 나서 잠깐 쉬고 싶어서 이제 프로듀서 매니지먼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2: 네.
4: 근데 제가 전공이 마케팅이다 보니까 이제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듀서들이 옆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 작업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제가 독학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2: 미디를?
4: 네. 네네. 아, 미디를 제가 직접 찍진 않고
2: 네.
4: 탑라인을 하는
2: 탑라인
4: 건데
2: 하면서.
4: 이제 크루를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데모를 만들어서 처음 만났던 이제 회사가 밀리언 마켓이라는 회사였었어요.
2: 그렇게 된 거구나.
4: 네네.
2: Okay, what a story. So very contrasting from Summer Cakes.
4: 네네.
2: Giselle here, her brother is a producer, music
4: 네.
2: producer. So basically her family all knew of the hardships as a musician when, you know, trying to pursue something out of it.
4: 네네.
2: And that's why she thought she would go study and, you know, pursue it more studying, like to an extent where she got an MA in marketing, which is, by the way, fantastic. And then she ended you ended up working for like a music agency, I guess. 네. Producer agency. And 네. then she was making demos later on by learning, teaching herself how to like top line and do all those kind of stuff. And naturally bringing it back to the career as a musician.
4: Yes.
2: Wasn't it like so difficult?
4: It was difficult.
2: And challenging.
4: But then like if you have a passion and like it might sound very much like cliche, but mm-hmm. then if you have a passion and if you have love for music, mm. if you believe in yourself, I think it's possible.
2: Mm.
4: It is possible.
2: I tried. It was not that easy as it sounds. A lot of respect, seriously.
4: Oh, thank you so much.
2: Being able to, you know, get the best out of the both worlds mm-hmm. as a musician and also, like, you know, getting an MA is not easy, right? That really deserves a round of applause already. So.
4: 아, 감사합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었어요.
2: 둘 다 병행할 때 그랬겠네요. 네. The toughest time in her life, trying to get the best, not let go of either one of those. 네. But she successfully managed to, so that's great.
4: 감사합니다.
2: Awesome.
4: 감사합니다.
2: 서머케이프님으로 돌아가면 네. 제가 지금 이름들이 헷갈려요. 아까 전에 우리 막 김민경님, 윤수님이라나가지고 서머케이프님 같은 경우는 그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에서
3: 네.
2: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가요계라는 판으로 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3: 아, 저는 20살 때 연습생을 하게 됐고
2: 트레이닝?
3: 네, 트레이닝.
2: 네.
3: 그래서 한 28, 29대 한 8, 9년을 한 거예요.
2: 연습생 생활을요?
3: 연습생 생활에. 그래서 와우. 그때 한 그룹으로 두 번 정도 준비를 해봤었고요.
2: 네.
3: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데뷔를 하지 못했고 그러고 나서 풀려났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나오고 나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게 된 거죠.
2: 네.
3: 그러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꽤나 쉽지 않은 네, 20대였겠네요.
3: 쉽지 않았습니다.
2: 말씀 지금 웃으면서 하지만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3: 네. 그래서 그때 이제 8, 9년 정도 할 때 또 믹스나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있어요. 네. JTBC에서 했었던 그 아이돌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그거 한번 나갔었고 회사 나오고 나서 이제 보이스 코리아.
2: 아, 네.
3: 네. 나가서 이제 둘 다 잘 됐던.
2: 그렇게 해서 미디어에 노출도 되고
3: 네.
2: 그러면서 이제 본인만의 색깔을 또 만들어서 음반도 네. 발매하고
3: 맞습니다.
2: 영화 같습니다.
3: 아.
2: 고생 많으셨네요. 더 잘 되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더
4: 더욱이나.
2: She's saying throughout her 20s, she first auditioned when she was 20 years old. She trained for 8 to 9 years, everybody, at an agency. There was like a chance to debut as a group about twice, but none of those actually worked out. So later on, she decided to go on an audition program. Two of those audition programs, one was themed around K-pop idols, other was for like vocalists out there, and that's how she was able to introduce herself to the world and it must have been a very quite a ride during her 20s. But 이렇게 또 멋진 음원 내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3: 감사합니다.
2: We're very happy to be able to listen to her song Under Summer Cake. 자, 이쯤이면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또 음악이 너무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너무 듣고 싶습니다.
4: 사실은
2: 몇 곡 더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저희가 다음에 모실 계기가 또 안 되니까
3: 맞아요.
2: 바로 다음 곡을 한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곡은 지셀님 곡이시죠?
4: 네, 맞습니다.
2: 어떤 곡일까요?
4: I Said It이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쉽게 말하면 누구나 애매한 관계에 처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남녀 관계에서 뭔가 좋아하는 감정은 있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관계. 근데 거기서 뭔가 유혹적인 바이브로 어차피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을 테니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유혹하는 그런 약간 무드를 담은 곡입니다.
2: Oh, that's sexy, isn't it? So the next song is going to be an original song coming from Giselle. And she's saying, you know, everyone probably experienced a situation where you cannot really define this relationship perfectly. But in this stance, she's saying, you know, why don't we give it a try? There's nothing to lose.
4: Yes.
2: I love that vibe.
4: Thank you.
2: My goodness, looking forward to it. 편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저는 언제든지.
2: Ready to go?
4: 네.
2: Okay, everybody. Today at the archive, we're being blessed by two amazing hip-hop R&B pop musicians, Giselle and Summer Cake. This tune is coming from Giselle, everyone. It's her original track. And if you're ready, we're ready.
4: 네, I'm ready.
2: Take it away. This is I Said It.

0: fire.
1: That was I Said It by Giselle. Wonderful song.
2: O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1: The groove is incredible.
2: Thank you. Thank you.
1: 아니, 두 분 다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진짜로.
2: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 I mean, they're awesome live performers. 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Jake says, how is this a rehearsal when these performances are too perfect?
2: Wow, you guys are so generous and nice.
1: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안 돼요? Can you go for a second round? That'd be really cool. But loving the vibe, loving the lyrics and all that.
2: 감사합니다.
1: I kind of want to jump straight into the lyrics right now. 네. 두 분 다 이제 가사도 쓰시고 곡도 쓰시고 하시니까 그 작업 맞아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네, 네.
1: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대부분의 곡들을 개인의 경험에 기반해서 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That's 맞아요.
1: Very, very true. 그럼 두 분 다 약간 어떤 스타일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뭐 작업을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약간 느낌 왔을 때 그냥 바로 그냥 밤새서 곡을 쓰신 스타일이신지?
3: 저는 근데 미리미리 조금 이렇게 상황들을 네. 약간 뭔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조금 메모장 같은데 적어놔요.
1: 네.
3: 그 다음에 이제 곡 준비할 때쯤에 써먹는 거죠. 그걸 하나씩 그렇게 꺼내 먹는 거죠.
1: 아~ 네.
3: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계속 딱 준비를 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야겠다는 아닌 것 같고 그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그 약간 다람쥐가 도토리 모으듯이 이렇게 숨겨놓는 거죠 어딘가에.
3: 맞아요, 맞아요.
1: Very cute indeed. The way they work around, you know, songwriting and all that. In the case of Summer Cake, she does not really like set the time to work on a song, but rather during her daily life, she would jot down and write down on her memo application all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good ideas. And whenever there is like a future opportunity in which she can write a song, that's when she'll bring it out and then make it straight into a song. But what about you, Giselle?
2: 저 같은 경우는 메모장에 메모는 굉장히 키워드 위주로 많이 해놓지만 보통 한 번 꽂히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1: 오.
2: 그냥 뭔가 오늘은 가사를 너무 쓰고 싶은 날이다. 감성이 너무 넘치는 날이다.
1: 콜링.
2: 네. 이런저런
1: 약간 콜링이 오는 거죠.
2: 이런저런 그런 필링들이 네. 넘쳐나는 날이다. 이런 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밤에 새벽 시간에 또 가사는 이상하게 새벽 시간에
1: 그쵸.
2: 잘 나오더라고요.
3: 아무래도.
2: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쓰곤 하는 것 같아요.
1: Okay, 네네. So in the case of Giselle, she also writes down all the core keywords for all good ideas day-to-day basis. But sometimes like there comes a time in which she kind of feels like writing something, feels like bringing an output. And in those days, she would just head straight to the studio and start writing.

0: all through the night. And she says she feels much more creative at night, late night, right?
1: 네, 맞습니다.
0: 두 분 다 그 저녁형이세요? 어떠세요?
2: 네, 저는 완전 저녁형.
0: She's a night owl?
2: 네.
0: 실례가 안 되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을까요? 저는... 아니, 몇 시에 주무셨을까요?
2: 오늘... 오늘 조금 일찍 잔 편인데 네. 한 오늘 한 한두 시에 일어난 것 같은데.
0: Oh, great. She says she woke up at 1 to 2 p.m. today. 네. 잠은 한 4-5시 이렇게 되실까요, 그러면?
2: 네, 거의 그쯤 okay. 자가지고 오늘 좀 많이 잔 케이스.
0: 아, 네. Very good. 중요하죠, 숙면. She says definite night owl goes to bed around 4 to 5 a.m. What about you, Giselle?
1: 저도 비슷했었는데 네. 요새는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아. 아침 운동을 하는 거에 약간 맛을 들였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좀 일찍 자고 1시, 한 2시 이때쯤에 자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하루 시작하는
0: 운동을?
1: 이렇게 약간 루틴을 바꿔봤거든요.
0: 네. 아, 저 두 분 MBTI 너무 궁금한데 지금 아, 이따가 맞춰볼게요 이따가 I'm getting so curious of their MBTI. Giselle here, she used to be a night owl but nowadays, now that she's hitting the gym in the morning, she sleeps usually around 1 to 2 a.m. wakes up and heads straight to the gym first thing in the morning.
1: Right.
0: What a great routine.
1: I know.
0: 두 분 되게 상반 되나요? MBTI? 힌트만 좀 주세요.
1: MBTI.
0: 혹시 서로 아세요?
2: 아, 저희 너무 잘 아는데
1: 너무 잘 알죠.
2: 혹시 한번 맞춰봐 주시면
0: 네. 아, S의 향이 너무 아, 강하고
2: S?
0: 아, 안 돼. E? SFP? 어. 아니에요? 엥? 완전히?
1: 네. 두 개만 맞아, 두 개만 맞아.
0: 알려주세요, 뭐예요?
2: 저 ENFJ.
0: ENFJ?
2: 네.
0: 아, 죄송해요. 제가 ENFJ인데 못 알아봤네요.
2: 아, 그래요?
1: 정말요?
0: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ENFJ?
1: ENFJ예요.
2: 저희 셋 다 ENFJ예요.
0: 네, 네, 네, 네. ENFJ 곡 쓰면 안 돼, 저희 셋이 오늘? we just found the commonality. That's so cool. Okay, okay. Yeah. Very cool, very cool. 아, 지금 아, 미리 이 얘기부터 하고 갈까 싶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이제야 발견했네요, 공통점을. Very cool. Okay, so we just talked about their creative process, songwriting process and all that. Writing a song is one thing. As a producer, 곡을 쓰는 것도 너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퍼포머로서의 삶은 또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You know, being an artist as a performer is a totally different story. 두 분 다 어찌 됐든 간에 시작할 때는 사실 퍼포머로서의 역량을 더 갖고 시작하신 것 같고
2: 네,
0: 주선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오히려 곡을 쓰면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2: 네, 네.
0: 그 두 개를 하면서 그 balance out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거나 괴리감을 느끼거나 이런 적은 딱 없었을까요, 혹시?
1: 어, 저는 괴리감을 아직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쓴 곡을 이제 무대 위에서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제가 원했던 그 가사의 내용들이 잘 전달되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노력이 전달될 때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약간 괴리감보다는 무대랑 곡이랑 잘 연결이 되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0: 어떻게 보면 약간 확장성에 있는
1: 네, 네,
0: 느낌으로.
1: 맞습니다.
0: She says the both of that facets, I guess, as a songwriter and a producer and also a performer, she sees it as like an extension of the career. You know?
1: Yes.
0: Bringing the song that I wrote to the stage and performing in the best manner possible. That is something that she feels. 서머케이님도 비슷하실까요?
2: 네, 네. 저도... 뭔가 곡 쓸 때 이 곡으로 어떻게 내가 무대에 서야 될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쓰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0: She also says when she writes a song, she always imagines herself on the stage, how I'm going to present this to the people, and that's why they're all very much alike in terms of, you know, writing and performing. Very cool indeed. 그 두 분 다 개인 커리어가 너무 바쁘시잖아요.
1: 아, 그쵸.
0: 너무 바쁘시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주선님 같은 경우는 오프닝 곡에서도 있었지만 피처링을 좀 콜라보레이션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콜라보레이션.
0: 좀 몇몇 네. 분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과 작업하셨는지?
1: 일단 창모님도 계시고
0: 창모,
1: 빅나티, 뭐 PH1,
0: 와우,
1: 그리고 우원재님.
0: 오.
1: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Ocean from the Blue 아까 들으셨던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고요. 또 제미나이라는 R&B 아티스트가
0: 네.
1: 있어요. 또 그분이랑도 작업을 했었고 이제 앞으로도 많이 할 예정입니다.
0: Okay. Giselle has collaborated with many, many powerhouse names in the market, including all the names she just said, 우원재, PH1, Gemini, all these
1: 창모.
0: artists, 창모, and many more in store. 지금도 작업 중인 게 분명히
1: 네, 네, 있습니다,
0: 있죠?
1: 있습니다.
0: Okay, many more to come our way. 너무 기대됩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 저희한테 스포일 해주실 건 없죠?
1: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She can't really spoil anything. 거의 너무 오신 것 같았는데 아깝습니다. I was just about there. Summer King님은 혹시 피처링 같은 거 만약에 뭐 당장 누군가를 섭외할 수 있다. 바로.
2: 네.
0: 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네. 어때요?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콜라보레이션?
2: 우리나라 안에서?
0: 국내 국외 가보시죠.
2: 아,
0: 국내 국외로 가보세요.
2: 상상은 자유니까.
0: 그렇죠, 그렇죠. Anyone you would love to collaborate with in the future?
2: 일단 국내 안에서는 크러쉬?
0: 아.
2: 크러쉬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한번 꼭 작업해보고 싶고 그리고 해외는 너무 많은데?
0: 한 분만 정해주셔야 됩니다.
2: 한 분만요? 네.
0: So in Korea, she would say she would love to collaborate with Crush because she loves Crush.
2: 네.
0: Now, speaking of outside of Korea, who would it be?
1: 너무 많죠, 사실.
2: 너무 많은데.
0: 지자님도 한번 고민해봐 주세요.
1: 저는 그냥 저의 영원한 오빠,
0: 네.
1: 크리스 브라운.
0: 예. 아.
2: 저는 고민했었어요.
0: 크리스 브라운. Fine China 같은 거 나와줘야 되는데. 아,
1: 제가 저... 오빠라고 부르거든요. 네.
0: She calls Chris Brown 오빠.
2: 오빠.
0: 저도 오늘부터는 형이라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1: 아,
0: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였네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0: I'm also gonna call him a 형. 종이 되실 거예요. 어떤 분으로?
2: 저는 사실 Chris Brown이랑 Weekend를 아. 얘기하려 했었었는데 그럼 저는 이제 Weekend로.
0: Weekend로? 네. Okay. So Weekend would be her dream collaborator. 아 진짜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2: 정말.
0: 근데 요즘은 진짜 불가능한 게 없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0: 하도 콜라보레이션이 많다 보니까 그 하시게 되면 저희 방송 꼭 나오셔야 됩니다.
2: 오, 와,
1: 아, 너무 좋죠.
0: If ever this actually happens, and I really think it might actually happen, you guys have to come back to our studio. That'd be
1: yes,
0: dope.
1: Yes, of course.
0: Very cool. 사실 오늘 두 분 모신 가장 큰 이유가 첫 곡으로 불러주셨던 Circle in Me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it's a collaborative track.
1: 네.
0: The reason why we invited both of them together here today is because they collaborated on a tune that they sang live, which was called Circle in Me.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두 분 처음에 어떻게 하셨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런치가 됐는지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2: 그러니까 예전부터 언니랑은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다가 이제 서클인미 곡 자체가 너무 뭔가 들었었을 때 느낌이 그냥 확 왔었고
0: 오.
2: 좀 뭔가 이지 리스닝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느낌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 요거를 좀 같이 해본 거죠.
0: 오.
2: 근데 요번 프로젝트도 우리 5월에 냈었나요? 5월에 나왔던 이 프로젝트도 되게 재밌었지만 이제 조만간 나올 거가 사실 이건 좀 선공개 느낌이었고요. 다음 거는 이제 조금 더
0: 이제 시작이다.
2: Yes.
1: 네, 저희 둘의 콜라보레이션이 하나가 더 이제 네.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0: Mic drop. Mic drop indeed. Oh my goodness, everybody. So this is only like a prologue
1: 네.
0: to their journey together as collaborative artists.
1: 맞습니다.
0: A new track coming up.
1: 네.
0: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조금만?
1: 뭔가
0: 조금만?
1: 네,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네. Circle in Me랑은 정말 상반된 분위기일 거예요.
2: 아예.
1: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트랙을 선보여 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나오자마자 확인하겠습니다. 진짜로.
1: 감사합니다.
0: Okay, they're saying they're kind of spoiling a little bit that the song that they're going to be releasing together very soon is totally opposite from Circle in Me that they sang for us today. It's much more upbeat, I guess.
1: 네.
0: It's much more fun.
1: 네.
0: More exciting.
1: 네, 네.
2: Yes.
0: Man, I'm dying to hear it. 너무 듣고 싶어. 너무 듣고 싶습니다, 진짜로.
1: 감사합니다.
0: Okay, looking forward to that indeed. 그 뮤직비디오도 찍으셨죠?
1: 네, 서클님이요.
0: 네, 서클님.
1: 네, 네, 맞습니다.
0: 뮤직비디오 과정은 어땠어요? 찍는 과정이? 그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중에 편집도 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2: 제가 편집을 하는데 네. 이번 거는 편집을 제가 안 했고요.
0: 이번 건 안 했고.
2: 네, 네. 근데 뭔가 저희 일본 가서 촬영하고 왔거든요.
0: 도쿄?
1: 도쿄.
2: 네.
0: 아. Music video was filmed in Tokyo.
1: Mm-hmm. 네.
0: 어땠어요?
2: 힘들었습니다.
1: 근데 뮤비 촬영은 어쩔 수 없이 항상 힘든 것 같아요.
0: 네.
1: 네.
0: The music video for Circle in Me is also gorgeous, everyone. If you still haven't checked it out, you make sure to go ahead and do so. And it was taken in Tokyo, and they're saying it was not the easiest because music video shooting, let's be honest, it's tough.
1: It takes
0: really
1: long
0: tough.
1: hours.
0: Long, long hours indeed. 몇 명이나 같이 가셨어요? 스태프분들?
2: 많이 가셨었는데 정 뭐 몇 명이었죠?
1: 잘 기억이 안 나요.
2: 네, 많이 계셨었는데. 네. 근데 그래도 언니랑 저는 원래부터 친한 사이니까 뭔가 숙소에 이제 같이 있으면서 얘기하면서 호텔에서 네.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여행 온 것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촬영할 때는 힘들었다.
0: 며칠이나 하셨는데요 촬영을?
2: 저희 총 2박 3일 갔다 왔어요.
1: 이틀 촬영을
0: 이틀 촬영 네. 아 쉽지 않았겠네요. 네. Summer Cake here is saying Giselle and Summer Cake they're very close, so I felt like traveling and working at the same time. But let's be honest, during the shooting of the music video, it's really energy draining. It's very true, isn't it? And 네. That's what they're mentioning. 지금 앞으로 공개될 곡도 그러면 뮤직비디오가
1: 네.
0: Is it?
1: 있습니다.
0: Okay.
1: 네.
0: Okay. 자, 밖에서 X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1: 아, 안 돼요?
0: They have a music video that's soon to be released too with the upcoming song. 네. 이게 가을쯤이 될까요? 여름 안에? 이거는
1: 이런 것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0: 아, 저는 확실히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혹시나 해가지고 네. 여쭤보는 겁니다.
1: 근데 머지 않은 미래에.
0: Okay. 네.
1: Near future.
0: Near future. Near future. New track.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2: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지금 스테파니님께서도 신나게? 심지어 신나게? 라고 말씀하시네요.
1: 네, 신나게.
0: Our listeners are very much excited for this return. Very cool, very cool.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한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2: 벌써?
0: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진짜로.
2: 대박.
0: 시간이 너무너무 다 되어버려가지고 제가 좀 신중하게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니까 이거 하나는 제가 TMI로 지금 던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두 분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신다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사격장 얘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강을 뛴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2: 네. 네.
0: So one last question I want to check right now is when they are stressed out, they relieve stress by one of them enjoys going to the shooting range and the other actually loves to go jog at 한강 river.
2: 맞아요.
0: 자, 사격장 누구이십니까?
1: 저입니다.
0: Shooting range for Giselle.
1: 땡.
0: Wow, I mean 진짜 그러세요? 가서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1: 제가 원래 사격을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좀 스트레스 받으면 사격장에 가서 실탄 사격을 해요. 그러면 이제
0: like
1: 사람...
0: real bullets.
1: 네.
0: Wow, okay.
1: But it's chained to the wall.
0: Oh yeah.
1: You can't because of the da-
0: of course.
1: You know, it's dangerous.
0: Safety measures. Yeah.
1: 근데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저 멀리에 있고
2: 맞아.
1: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이제 그거 머리에 명중하는 머리에 명중하는 그 맛이 있어서
0: 아, 네.
1: 네.
0: Okay. When she goes to the shooting range, these are actual guns and bullets, but of course they have all the safety measures over there. Yeah. But like shooting right at like the bullseye, it really gives
1: yes.
0: her that catharsis.
1: Yes.
0: And that's actually 오늘 저희 가시는 거 아니죠? 저희 방송 스트레스 아니죠?
1: 아니요, 전혀
0: okay.
1: 전혀.
0: Very cool, very cool. Summer King님은 jogging?
2: 아, 뭐 그 잘 달리는 사람은 아닌데 네. 막 열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냅다 달려버리는 케이스. 그러면 좀 약간 뭔가 후련해지더라고요.
0: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것도 되게 건강한 방법이네요.
1: Healthy, healthy.
0: She says she loves to run whenever she feels stressed, and that really helps us kind of calm down
1: 맞아.
0: And do all that. 또 여름이니까 또, 네. 또 한강에서 별 일이 없어야겠네요.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있을 테니까. maybe we might as well rather not see her jogging at 한강 river.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두 분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일단 먼저 지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6월 19일에 아이세리시라는 트랙이 나왔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부터 조금은 더 자주 발매를 할 예정이어서 또 어떤 노래가 나올지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Giselle saying recently she released a song called I Said It and from now on she's going to be releasing many many more songs. So please everybody go over and follow her social media right now and send your love and support to the max. 성우킹님도 부탁드릴게요.
2: 저도 하반기에 곡 되게 많이 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메인 곡도 엄청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0: Alright, she also says she's looking forward to very much of an active promotion and the collaborative tunes are going to be coming out real soon. So keep an eye on not only Summer K, but on Giselle too as a team and also as separate artists. 오늘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다음번에 또 와주실 거죠?
2: 네, 그러면. 너무 재밌었어요.
1: Okay. 꼭 불러주세요.
0: We're gonna make 네. sure to re-invite them into the 네. studio. 너무 기호강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Truly sugar to our ears. Okie dokie, ending the show with the final tune. This is coming from Summer Cake, everybody. 오늘은 Move Me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2: 와우.
0: The Archive is a show made by producer Kang Min-Ung, writer A-John, and your DJ Yohan Lee. Today we have two amazing artists, Giselle and Summer Cake.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빠이빠이 할까요?
1: 네.
0: All right, everybody. Letting you off again with the final tune, Move Me by Summer Cake. 1, 2, 3, bye-bye.
1: Bye-bye.

0: It's time for a fun chat with trending figures here on Brunch Club. Now, today's guest is someone who has become impossible to ignore. Many of you may have seen the music video for Lee Chan-hyuk's Vivid La La Love, which has surpassed 4 million views and captured the attention of fans around the world. The moment the video begins, one person steals the spotlight with an unforgettable presence. Please welcome actor Kim Yoo-nam. Hello,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Great to have you here.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글로벌 크런처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1: Hello guys, my name is Yoo-nam Ki. I'm Korean duop actor.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칭 저신장 배우, 자칭 난쟁이 배우 김유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너무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시작부터 너무 유쾌하고 밝은 에너지 너무 좋습니다.
1: 아, 벌써요?
0: 네. So our show actually has many international listeners who are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저희 프로그램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청취자분들이 많거든요. You began your acting career in theater, and you've spent years performing in Daehangno, which is often called the Mecca of Korea's theater scene. How would you introduce the charm of Daehangno? I guess it could be a must-see spot or your favorite restaurant.
2: 배우님이 연극으로 연기를 시작하셨잖아요. 오랜 시간 활동해오신 한국 연극의 메카죠. 대학로만의 매력을 우리 외국인 친구들에게 좀 소개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꼭 가봐야 할 곳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뭐 맛집이라든지.
1: 일단 그 대학로는 연극의 중심지기도 하고 이제 서울의 거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된 건물이나 이제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0: 네, so it's at the very center of Seoul, and like I said, it is the mecca of Korean theater scene, and it has a lot of old buildings.
1: 그래서 그 제가 추천하는 데는 이제 삼계탕 집이 있는데 마당너른 집이라고 거기 진짜 맛있고 가게의 스타일도 조금 한국적인 분위기여서 진짜 좋습니다.
0: 네. So Yoo-nam would like to recommend a delicious restaurant. It's actually a samgyetang, or you know the chicken soup, hot chicken soup place. 마당 너른 집 is the title of the restaurant, but that place is apparently really good.
2: 자주 가시던 곳인가 봐요.
1: 아, 비싸가지고 자주는 못 가고.
0: 네. Okay, it is a little too expensive, so he couldn't go there often, but he would like to recommend it.
1: 진짜 그래도 생각보다는 자주 가는 편이고.
0: 아... 네.
1: 그리고 이제 그 대학로에서는 역시 소극장 공연 보면은 이제 한국의 문화를 확실히 알 수 있는
0: 네.
1: 그런 컨셉의 공연들이 많아서 네.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0: 아, 좋습니다. Alright, and because it's a hotspot for a theater scene, right? There are a lot of small theaters, so you must go play plays, I mean, watch plays there to really get the sense of how Korean play culture and theater culture is like. Well, last year, you joined Lee Chan-hyuk on stage for a special performance on Vivid La La Love at the 46th Blue Dragon Film Awards, which is Korea's film awards ceremony.
2: 작년 제46회 청룡 영화상 시상식 축하 무대에서 이찬혁 씨와 같이 비비드라라러브 무대를 하셨잖아요.
1: 네,
0: 네. So I have to say your dancing really impressed me. Have you always had that dance DNA? I wonder.
2: 그 무대를 보면서 배우님의 춤 실력에 많이 놀랐거든요. 원래 항상 이런 댄스 DNA가 있으셨을까요? 춤 이렇게 멋지게 출 수 있는 비결 궁금하네요.
1: 이 춤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냥 자신의 몸짓이기 때문에 네, 저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멋지든 안 멋지든 상관없이 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움직였다.
0: Okay. 네. So, because dance is all about just expressing yourself through movement, right? So he just moved around really casually and freely just to express himself.
1: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놀고 다니고 이태원에서도 자주 이렇게 춤추면서 놀고 네, 춤추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2: 그냥 느낌대로
1: 네, 느낌대로.
0: Okay, so he really loves dancing and he goes by the vibe and how he feels like he wants to move and he often goes to Itaewon as well to dance and play around. All right. Well,
2: Let's continue with today's keywords. Could you, I will reveal the first one, one by one. 자, 그럼 이제 yes. 브런치 클럽의 키워드를 보면서 토크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yes. 키워드 한번 열어볼게요. First
1: 따란.
2: keyword is, ta-da, friendship. So why did you choose this keyword for us? 어떤 의미를 담아 이 키워드 고르신 걸까요?
1: 저는 이제 friendship 이제 친구들과 그리고 이제 모든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저의 에너지를 조금 북돋기 때문에 뭔가 이번 파트에서는 이 프렌십 키워드가 맞을 것 같다라고 너무 생각을 했습니다.
2: So Yunam likes to hang out with his friends and that's where he gains his energy from. 완전한 외향형이신가 봐요.
1: 완전입니다. 완전. MBTI E.
2: He's a big extrovert. Big E when it comes to MBTI. Well, you originally majored in comedy. At university, and even before the show, I could really feel your bright, you know, and confident energy.
0: 원래 대학에서 개그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방송 전에도 그렇고 이제 몇 마디 나눴는데 배우님의 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어 근데 who has the biggest influence on shaping that part of the personality that you currently have? 배우님의 이런 성격이 형성되는데 좀 가장 영향력을 준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1: 물론. Also, my mom.
2: Oh, yeah. your mom.
1: 네. 저희 엄마 자체도 너무 노는 걸 좋아하셨고 네. 되게 끼도 많으시고 oh. 친구들도 많으시고 항상 어렸을 때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 그 힘이 크지 않나.
2: Okay, so the biggest figure behind him and his personality would be his mother because his mother also likes to play, have fun. She has a lot of friends and she brought Yunam around to meet many different people together when he was growing up. So that's how his personality was probably shaped. Well, looking back to your childhood or school days, was there a moment when you first realized, oh my gosh, I really like performing and expressing myself in front of people?
0: 아주 어릴 때나 그럼 학창 시절로 돌아갔을 때 배우님이 어, 나 사람들 앞에 서서 표현하는 거 좋아하네 라고 처음 깨달았던 뭔가 그 사건이나 순간이 있을까요?
1: 예, 뭐 깨달았던 것 자체는 네. 되게 어렸을 때는 춤추는 거 좋아하고 항상 그 재롱 부리는 거 좋아하고 누굴 기쁘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마 그런 거는 항상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2: 네네. So when he was really young, he always liked dancing, like standing in front of people, making people laugh, you know, performing for people and making them happy.
1: 네, 무대에 서는 걸 이제 좋아한다라고 뭔가 느꼈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 진로 상담 때 담임 선생님께서 너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네. 선생님한테도 위트 있게 개기니까 개그맨을 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에 아 개그맨 무대 위에 서는 거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2: All right, he never thought of it as a career though until he met his teacher in high school and when they were having this career counseling, the teacher recommended it because you have a lot of friends, you like being in front of people, why don't you become a performer or a comedian? And he thought, yeah, that could be a thing for me. Okay, well, then what first led you to acting then?
0: 그러면 어떤 계기로 연기에 첫 발을 디디게 되신 거죠?
1: 어쨌든 이 개그라는 거 자체도 연기가 이제 퍼스트고 네.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녀서 배우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시작된 거는 이제 대학교 이제 입학을 하고 네. 단편 영화 가 이제 캐스팅 제의가 와서 너무 감사하게도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된 거죠.
2: Okay. So he first went to an academy to learn how to become a comedian. And then that's also a part of acting, right? It's all about acting. And when he went to college, he had a very great opportunity to act as this little role in this movie and

0: performance because his leg was...
1: Now you're healthy, right?
2: 지금은... Yeah, yeah, yeah. A little.
0: 괜찮으시죠? Okay, a little.
2: 아, 근데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조금 재활이 될 때쯤에 이제 밖에서 이제 제이가 또 들어온 거예요.
0: 네.
2: 정말 감사하게도.
0: 네.
2: 그래서 그 공연의 기회를 잡았고 아, 그 공연이 제목이 급이 다르다라는 작품이거든요.
0: 오, 네. So thankfully, as he was rehabilitating and his leg was getting better, he received a proposal from outside to play in this play, and it's called We Have Different Levels, or The Level is Different is the literal English translation.
2: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저랑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0: 네.
2: 그 친구는 완전 키가 크고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군대 가기 싫어서
0: 네.
2: 급을 이제 낮게 받으려고 하는 거고
0: 아.
2: 저는 이제 집안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금을 네. 받으려고 네. 급을 높게 받으려고 하는 어. 그런 캐릭터 롤이었거든요.
0: 오, 네. So the storyline of this play was there's this tall guy and he doesn't want to serve in the military, so he wants to lower his level. And there's this other guy who wants to be of help to his family and wants to increase or level up his level, basically.
2: 그래서 그거 자체도 재밌었고 학교에서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완전한 다 보이는 거였는데
0: 네.
2: 이 키 큰 사람과 제가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는데 무대에서도 조명을 받자마자
0: 네.
2: 아 이게 또 다른 매력이 있구나 이거를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0: 네. So he wondered how this contrast would look like on stage, the tall figure and the relatively shorter figure. And he didn't he realize until he was on stage that this actually has its own unique charm.
2: Oh. 네, 맞아요. 작가님 네. 자체도 이제 저신장 장애인이셨어가지고 좀 그런 내용에 썼었고 저희 학교 선배, my campus senior.
0: 아. Yeah. So the writer was his senior, who was also a dwarf.
2: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다른 이제 저신장 장애인의 그런 시선들 이런 것도 좀 알게 될 수 있었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0: 아, 너무 뜻깊고 단순히 처음이었어서가 아니라
2: 맞아요.
0: 여러모로 되게 의미가 있었던
2: right,
0: 공연이네요.
2: Right.
0: All right. So not only because it was his debut stage, but because he was able to learn more about the perspectives of other disabled people as well through his senior who was the writer, it was a very meaningful debut stage for him. Well, what's the greatest joy then of being an actor.
1: 배우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과 희열은 뭘까요?
2: 일단 이 관객들과 직접 만나면서
0: 네.
2: 호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객 반응이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리액션이 온다.
0: 네.
2: 이게 정말 재밌고요.
0: 네, 네. So 연극의 경우겠네요. 그러면.
2: 네, 그렇죠.
0: So when you are a stage actor, the biggest charm would be the interaction and the reactions of the audience that is that comes in real time.
2: 그 연기 자체가 어떤 되게 a lot of many jobs 예, 그거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꿈이 많았었거든요.
0: 아.
2: 뭐 목사님, 뭐 의사, 과학자,
0: 네.
2: 화가
0: 네.
2: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이 제가 꿈꿔왔던 직업들을
0: 네.
2: 연기할 때 다 해봤습니다.
0: 오.
2: This is a charming point.
0: Okay. 가장 큰 매력이네요, 진짜. So Yunam actually had a lot of like dreams growing up. He was an aspiring doctor, a priest. What else was there? A scientist. And the list goes on and on and on. But as an actor, you're able to play roles of different people with different jobs, right? So he's played all the things that he has dreamed of already. And that is the biggest charm of being an actor. Well, that's amazing. When you first walk on stage, you know, you can feel the audience watching you. But is there a moment during a performance when you think, oh, I've completely captivated the room?
1: 무대에 처음 딱 섰을 때 관객들이 이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느껴지는데 연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아, 내가 지금 객석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라고 진짜 몸으로 느끼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2: Always.
0: Always.
2: 왜냐면 무대에는 저밖에 없고
0: 네.
2: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네. 그리고 그 시선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과 그런 리액션을 받을 때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0: He's always grateful when he sees audiences with like bright eyes.

0: eyes, you know, shiny eyes. They're looking at him, giving him attention. So he really feels that he's captivating the room all the time he's on stage.
1: 뭐 비디오나 아니면 무대, 네. 시에라나 뭐 theater,
0: TH. Oh, yes.
1: 아무튼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이제 리액션이 오잖아요. 비디오는 이제 댓글로 코멘트로 많이 오고 네. 무대는 이제 관객들의 직접적인 눈빛. 네. 그리고 그 오프닝 멘트 칠 때 그때도 엄청 기억났거든요.
0: 네.
1: 그 Song of Beast My Performance요. 그 이제 오프닝 멘트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저의 멘트에 웃고 막 이제 좀 분위기가 풀리고 아. 이 극장에 적응하는 네. 그런 걸 느꼈을 때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0: And also when he is in charge of opening up a stage, people would laugh at his humor. And that's also something that he enjoys a lot about being on stage. Well, sometimes the public or media can be overly cautious, you know, when talking about artists with disabilities like yourself.
2: 대중이나 미디어가 장애를 가진 아티스트를 바라볼 때 가끔은 과도하게 좀 조심스러워하거나 배려하는 시선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0: So as an actor and as an individual, 김유남, how do you feel when you encounter those, I guess, perceptions or sometimes assumptions?
2: 배우로서 혹은 인간 김유남으로서 그런 시선이나 편견을 마주할 때 평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1: 저는 어쨌든 직업 자체가 배우여서 평가를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장애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뭔가 크게 다가오는 거는 정말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좀 더 안쓰럽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Okay, so because he accepts the fact that he's a disabled person and because he's an actor, that's his job. He always gets judged, you know, and evaluated. So he doesn't really encounter these perceptions and assumptions that much. And actually, he feels pity for those without disabilities, in fact.
1: 왜냐하면 이 장애인분들이 뭐 불편해하거나 이런 건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다 다른데 오히려 비장애인분들이 다가오기 정말 불편해하는 것들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도와주면 오히려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지점들을 많이 느껴가지고 네. 오히려 더 불쌍한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좀 더 열려 있었다면 네. 이런 걸 말해줄 수 있는 정도의 멘탈을 가졌다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Because people with disabilities, they have a hard time approaching the disabled. They may be overly cautious. And when Yunam looks at that, he feels a little sorry for them. And he wishes that there are disabled people who can openly tell them that it's okay to approach them more comfortably.
2: 그러면 그렇게 과하게 좀 조심스러워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똑같이 대하는 게 당연히 편하시겠죠?
1: 뭔가 그것도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애인임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 비장애인들이든 장애인들이든 장애인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0: 네, 네. Okay. So because he accepts the fact and realizes the fact that he has a disability, he just wants the public to be more open about it. And if you want to ask a question, perhaps, you can ask it, you know, without being uncomfortable.
1: Yeah, yeah.
0: Yeah, just ask whatever you want without being too cautious. All right. All right. So I'd love to hear one of your music recommendations now. What kind of music do you usually listen to?
2: 이쯤에서 배우님의 추천곡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평소에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좀 즐겨 들으시나요?
1: 요즘에는 이제 뭔가 되게 어두운 뭔가 락 이 정도를 많이 듣고 있는데
0: 어두운 락, 네. dark rock music these days.
1: 근데 뭐 추천곡?
2: 네, 그런 저들과 함께 들을 추천곡 하나 주신다면요?
1: 제가 항상 좋아하고 저를 뭔가 이야기한다? 라는 듯한 느낌의 노래가 있거든요.
2: 네.
1: 아티스트 하하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를 정말
2: 네.
1: 노래방에서도 이제
2: 네.
1: 괜히 이름 바꿔서 네. 유남이라고 부르고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0: Okay, so the recommendation is 키 작은 꼬마 이야기, Story of a Little Kid by Haha, and it reminds him of himself. So when he goes to the singing room, he would change the name of the kid to himself, Yunam, and sing along with it as well. It's one of my favorite songs too.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So Crunchers, here is your recommendation. Enjoy it, and we'll be back for

0: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이 있으시진 않을까 싶어서 궁금했어요.
1: 일단 물론 저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 이제 다리를 다치거나 못 걷게 되면은 네. 아 무대에 못 서는 건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0: 아, so you now had that sort of prejudice, I guess, or assumption before as well. And when he was young, he thought if I, you know, break my leg or get injured, will I not be able to go on stage?
1: 어쨌든 근데 그것은 결국엔 이제 사회적 구조에서 오는 문제였다라고 요즘에는 생각이 들고 제가 데뷔하거나 이럴 때부터는 네. 전혀 동선이나 이런 움직임에 오히려 더 이제 그 장애인 배우들도 많아지고 장애인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장애 예술인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 편하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구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0: 네. And when ever since he debuted, in fact, he didn't feel any of that, and it was only an assumption. And because there are a lot of artists, performers these days with disabilities, the whole structure of the scene has greatly changed.
1: 저는 그래서 배우다 보니까 또 네. 배우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에서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막 많이 불편한 건 없고요. 생각해 보면 그 극장 같은데 소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뭔가 휠체어 장애인분들이나 네. 이제 좁은 그런 장소 같은 경우에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in some places like little theaters, it could be a little small. There may be no elevators or like staircases. This could be a little inconvenient for people on wheelchairs, is what Yunam thinks.
1: 저도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서 네, 정말 funny하게 작업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0: Alright, and Yunam was like that too. He needed help with his e-scooter, whatnot. But his colleagues were really friendly and supportive. So thanks to their help, he was able to have a really fun time working with them. Alright, well, when taking on new roles, how do you interpret or reinterpret a character in a way that feels authentic to you?
2: 새로운 작품에 들어갈 때 배우님만의 스타일로 좀 캐릭터를 설득력 있게 재해석하시는 뭔가 노하우가 있을까요?
1: 저는 이 캐릭터를 인물을 만날 때 만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작품의 인물을.
0: So Yunam meets the characters is how he expresses it.
1: 왜냐하면 제가 그 인물이 될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아. 제 스스로가.
0: 네.
1: 그래서 이 인물을 네. 최대한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아. 고민을 많이 해서 만난다라고 표현을 많이 아. 하고 있습니다.
0: So he uses the expression he meets these different characters because he doesn't think he could become those characters 100%. So he thinks about how best to describe these different characters.
1: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서도 이제 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 나는 이랬는데 너의 그런 인물로서는 어때?
0: 오.
1: 그러면서 이제 전 상황 후 상황을 네. 보면서 이제 연출을 프로듀서한테도 물어보고
0: 네.
1: 이제 작가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런 에스킴을 많이 하는 느낌입니다.
0: 네. So he asks a lot of questions towards the character that he meets and he asks the directors, all the other staff members and he thinks about the whole context before and after what has happened to the character in order to reinterpret and understand them fully. Interesting. Well, you've worked in theater, television and even in musicals. Which role I wonder, has been your favorite so far?
2: 배우님께서 연극뿐 아니라 드라마나 뮤지컬도 하시잖아요. 다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맡은 배역 중에 좀 가장 좋았던 캐릭터가 누군가요?
1: 물론 이제 다 좋았지만 지금 딱 생각나는 그 롤은 네. 이제 흔히 이제 The Great Showman, 네. 위대한 쇼맨으로 알고 있는 영화 위대한 쇼맨으로 유명한 뮤지컬 반엄이라는 작품에 반엄의 절친한 동료인 톰섬 장군 역할이 정말 생각이 납니다.
0: So it's one of the characters of The Greatest Showman and he played the role of General Thompson, a friend of the main character Barnum.
1: 그 캐릭터 자체도 이제 물론 대극장이었고 모든 관객들이 제가 이제 대사 할 때 이제 글썽글썽임과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생각이 나서 그리고 연예인 선배님들하고 같이 했고
2: 아 네네 Oh, so he remembers that play in particular because he was with a celebrity as well as he liked how the audiences looked at him as he made his lines, said his lines, like with teary eyes. They were all being attentive to him. And that was the most memorable character that he remembers. Then is there a line then that has stayed with you for a long time? 그렇다면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좋아하는 대사도 있을까요?
1: 그 장면에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네. 이제 뭔가 이 나눔, 뻔히함과 그 도와주는 것을 막 나누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공연 퍼포먼스 쇼 자체에서도 1막 끝나고 인터미션 전에 네. 이제 제가 독백을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 있는 대사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2: Okay, so like he said, he likes to share joy with other people, right? During this very play in The Greatest Showman, before the intermission, there's a line that he says, monologue sort of, that he says alone, and that is 어떤 거죠?
1: 그게 이제 상황이 네. 이 반엄이 이제 막 시민들한테 이제 막 질타를 받고 이제 그 뮤지엄 자체가 이제 무너지고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나타납니다. 뚜벅뚜벅 걸어와서 네. 막 사람들이 반엄 너는 쓰레기야 쓰레기야 이러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나타나서 맞아요 반엄은 쓰레기입니다.
2: Oh, so Barnum, he's receiving criticism from the public saying, you are rubbish, like you're not a human being. And the friend, Thompson, which Yunnam played, comes along and says, yes, he is rubbish.
1: 네, 맞아요. 반응은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아니었다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어둡게 이 방 한 구석에서 박혀있던 제 인생을 이 사회로 끌어내 준 게 반엄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 욕하실 거면 욕하십시오. 저는 저 사람을 응원합니다. 와. 이런 대사였거든요.
2: 네. So the friend Thompson said, "Yes, he is rubbish. Criticize him all you want, but if it weren't for him, I wouldn't have been able to come out into this bright world. I would have always been in the dark," is what he said.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1: 아니요, 좀 설명만 해가지고 살짝 so shy.
2: I actually thought I was looking at the scene of the play when he was actually saying that line. But wow, it must have been amazing on actual stage. All right. Well, here's another question for you. Receiving a script for the first time and saying goodbye to a production months later must feel completely different, is what I assume. What emotions are usually left behind when a project comes to an end? 한 작품을 시작할 때 처음 대본을 받아들었을 때 설렘과 수개월간의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 그 막이 내려갈 때의 감정은 전혀 다를 것 같거든요. 한 작품을 온전히 떠나보낼 때 마음속에 보통 어떤 감정들이 좀 떠오르나요?
1: 일단은 받았을 때는 물론 scared, very scared, and nervous 하는데 결국 이제 떠나보낼 때는 네. 또 이게 작품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재밌거나 그렇으면 아쉬울 때도 있고 네. 뭔가 힘들거나 했으면 후련할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랑 이제 친구가 됐던 네. 이 만났다고 하잖아요. 제가 만났다고 네. 표현을 했잖아요. 그 만났던 인물을 뭔가 이제 좀 롱타임 동안 못 본다라는 아. 느낌의 좀 아쉬움, 헤어짐 뭐 네. 그런 느낌의 아쉬움 정도였던 것 같아요.
2: 네, 네.
1: 그럼 뭐 이제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살짝 이제
2: little less 아쉬움. So when he first meets the scripts, he does feel a little scared, a little nervous, how he's going to meet the new characters, whatnot. But after doing the production for months, he gets used to that character that he has met, right? So in the beginning, he would feel a little sad, disappointed to say goodbye, you know, wouldn't want to say goodbye to the character. But it's been quite a while since he's done acting, so that sort of feeling has gone down a little bit. But anyhow, saying goodbye to the character makes him feel a little sad at the end of a production. All right, well, is there an actor or anyone in life that you admire
0: or consider a role model, perhaps?
2: 국내외를 불문하고 배우님께서 좀 평소에 닮고 싶다고 생각하고 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롤모델이 있을까요?
1: 일단 저는 한국에서는 되게 김윤석 배우님을 되게 좋아하고요.
2: 네.
1: 그래서 그 화술 되게 배우고 싶고.
0: 김윤석, a Korean actor, and he wants to learn how he speaks, talks, says his lines.
1: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너무 야망가기 때문에 이제 해외를 노린다면 아 물론 없지만 제가 감히 누구를 이런 느낌이긴 한데 피터 딩클리지 예. 왕좌의 게임과 이제 마블 마블 너무 좋아합니다.
0: Peter Dinklage, because he's an ambitious man, he wants to go abroad as an actor. He likes Marvel productions and the Game of Thrones as well. All right. Well, speaking of which then,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as we've been talking, I get the feeling that there are different sides of you that you still have to show the public. 아직 대중에게 보여주지 않은 배우님의 카드가 더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But since this is a program that targets international listeners. I think it could be an opportunity for you to, you know, step abroad as well. So what kind of role would you like to take on in the future?
2: 저희가 해외에도 또 송출이 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해외 진출의 기회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적 장르 불문 잘할 수 있는 역할이나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시원하게 어필해 주시겠어요?
1: 뭐 잘할 수 있는 역할은 네. just the dwarf, playing and funny
2: 네.
1: and making 탕탕탕탕탕 막 이런 역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미지가 또 이렇기 때문에 네. 이제 뚱뚱하고 그러기 때문에
2: 전혀 안 뚱뚱하신데.
1: 그
2: anyway
1: 이제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
2: 네.
1: 해보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So he, of course, would be very confident in acting out a dwarf character. But what he wants to do and take on in the future is the main character role of a romantic comedy, which is, I think, definitely possible. Yeah, rooting for you, cheering you on. All right. I hope that became a good opportunity for him. Now, let's open up the last keyword now.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Ready? The keyword is dwarf, the yes. biggest keyword, I think.
1: Dwarf is me.
0: Yeah, well, what meaning, I guess?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이 저 자체를, 김유남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이 드워프, 난쟁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 키워드를 설명 좀 선택을 하게 됐어요.
0: So when he wants to express himself, 김유남, the best word that suits him would be this dwarf.
1: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서는 이 드워프라는 말이 난쟁이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 난쟁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막 욕이고 좀 비하적인 말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 인식도 바꿔주고 싶었고
2: 네.
1: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난쟁이밖에 없어가지고
2: 네.
0: So unlike in the English world, English speaking world, in Korea, dwarf is translated to 난쟁이, but it often has a very negative connotation, and Yunam wanted to change that social perception and the connotation behind this word, and it really is the one and only word that best describes him, Kim Yunam.
1: Okay. 계속 말했던 것처럼 저 자체가 노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뭐 술도 좋아하고
2: 네.
1: 딱 드워프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0: So he loves playing, he loves drinking, he loves being creative. So he is just everything that a dwarf has. All the characteristics is in him. So a dwarf is the best keyword to describe himself. Well, I want to talk a little bit about, I guess, when you feel most yourself then. You know, on stage and on camera, you have such a powerful presence all the time. But when you return to everyday life, when do you feel most comfortable being simply Kim Yunam? 무대 위나 카메라 앞에서는 온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인간 김윤함을 가장 편안하고 또 나답게 만드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1: 물론 이제 사람들이 항상 이제 베스트로 좋아하는 거는 인정받았을 텐데 물론 저도 인정받았을 때 좋은데 네. 저 김윤함 자체로 정말 편안할 때는 도움을 받았을 때가 정말 편안하고 나 자체로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0: 때. 네, 네, 받았을 네. 때. 네. So he does like anyone else, likes being recognized, of course. But when it comes to just simply being him, human 김윤함, a person 김윤함, he feels really comfortable when he receives help from other people.
1: 왜냐면 어쨌든 도움을 받으면 네. 도움을 받으면 개꿀이잖아요. 저의 힘이 좀 덜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도움 받는 것을 제가 느끼고 아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되게 그 사람한테 갚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도움 받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so when he receives help, of course, he feels really comfortable. It's really easy when people help you out with this and that. But when he receives that, he thinks of that as something to return to other people as well. And that's what makes him happy these days. Well, no matter how strong someone is, there are moments when the road feels difficult too, and walls seem too high.
2: 오랫동안 한계를 걷다 보면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지치거나 눈앞에 벽이 너무 높게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0: When those moments come, how do you get through them? 배우님은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텨내고 또 스스로를 다독이는지 궁금해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키워드처럼 프렌십, 그 친구를 만나거나 그렇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0: So he would go meet friends because the first keyword, remember, was friendship, right? He likes meeting friends. He gets energy from meeting friends, other people. So he would go meet friends, first of all.
1: 그리고 지금 K-culture 자체들이 너무 유명해지고 있고 거기 인정받는 것 자체들이 저도 이제 코리안이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감에서 조금 생각을 좀 뒤집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그래도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네. 뭐 이런 생각으로 빨리 뒤집는 네. 성격이라
2: 역시 긍정적이시네요.
1: Yes.
0: So because K-culture, K-everything is receiving so much spotlight and attention these days globally, right? He gets the energy from that as well. So he thinks, you know what? I want to do something to influence that and contribute to that as well is how he thinks and tries to change his perspective to a more positive sort of mindset. That's good. Well, people often describe you with labels like actor with dwarfism or little giant even. But if you could choose your own descriptor, what would you like people to call you?
2: 앞서 약간 언급하긴 했는데 세상은 배우님 내 이름 앞에 외소증 배우, 작은 거인 등의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이렇게 타인이 붙여준 이름 말고 스스로 불리고 싶은 수식어가 있을까요? 드워프 말고.
1: 드워프 말고?
2: 아, 이게 one and only?
1: Only dwarf. And
0: dwarf.
1: Nothing. Yes.
0: Okay.
1: I told you I'm dwarf.
0: Okay. Well, it could be, you know, god of acting. 연기의 신이라든지.
1: No.
0: 아니에요?
1: No.
0: Dwarf?
1: Yes, just dwarf.
0: Okay.
1: No. God of acting. No.
0: Okay. Nothing else. Just dwarf. That's him, okay? He is comfortable and okay with that descriptor.
1: And vitamin?
0: Vitamin,
1: yes.
0: Okay, 인간 비타민,
1: yes,
0: vitamin, someone who will lighten up your day when you're down, yeah, bright vitamin, all right. Well, as actor Kim Yoon-nam, what's one value, or I guess belief, you hope you'll never lose, no matter how much time passes?
2: 앞으로 세월이 흘러도 배우 김윤함으로서 이것만큼은 절대 잃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 하는 나만의 소신 혹은 중심이 있을까요?
1: 저의 상황과 저의 동료들과 제 친구들에 대한 감사함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뿐이고요.
0: Gratitude towards his situation, colleagues and friends.
1: 그래서 저는 뭔가 세상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은 게 예. 저의 꿈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장난꾸러기여가지고 옆에 있다 보면 상처받는 친구들이 되게 은근 많거든요.
2: 그래요? 네. Oh, so he tends to be a little mischievous usually. He likes to joke.

0: joke around, play pranks. So some friends around him might get, sometimes do get hurt because of him, because of the mischievous side that he has. But he nevertheless wants to thank all the friends who are around him. So why don't you then take this opportunity to perhaps say something to your friends?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친구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1: Oh, yeah.
0: Shy, I'm shy. 한마디?
1: 네.
2: 아,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 저희도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항상 저를 도와주고 또 인간 김윤남으로서 되게 생각해주고 제가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항상 저를 지켜주고 인정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감사함 항상 잊지 않고 그대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정말 큰 별, 지금은 좀 작은 별이지만 반짝반짝 스몰 스타지만 큰 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So he just said thank you so much to all my friends. Thank you for being there for me. And although I do make jokes, am a little mischievous at times, thank you still for being my friend. And although I'm a small star right now, I'll become a bigger star and lighten up all of you as well. Thank you once again. That is really sweet, Yuna.
2: 되게 잘 기억하시네요. Brain is good.
0: Thank you. All right, you know what? Time really passed by quickly.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2: 진짜요? 벌써요?
0: 네.
2: 와!
0: 그죠?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How did you feel to be here?
2: 일단 이 1시간 한 40분 정도를 가, 아, 50분?
0: 네.
2: 정도가 훅 가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요.
0: 그죠?
2: This place like Doctor Who. 타임머신. 되게 너무 재밌었고요. 뭔가 저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인트로듀스,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어나 이런 것들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여러분들에게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0: Oh, he loved the time with us today because he learned some English expressions in which how he can introduce himself and he was really happy to meet all of you crunchers and show who he is as a person and an actor.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oday, Yunam.
2: Thank you so much.
0: 감사드립니다.
1: Me too.
0: We'll have to say goodbye though with our last song. This is the very song that Yunam was on by 이찬혁, Vivid La La Love.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2: Yes, yes, yes.
0: Keep crunching!

0: at the end of the month, grab a seat and hear about artists from artists with Inside a way to wrap up the month with music with our monthly cafe. And Dink, will we have him back in the studio? June's back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입니다.
0: Welcome back. Welcome back.
1: Welcome back.
0: Welcome back. 저 준 씨가 이제 오실 때 옛날에 이제 그냥 초대석으로 오실 때도 네네. 그랬는데 제가 준 씨가 오면 항상 행복한 거를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준 씨가요 흥얼거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선물 같은 마음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 마음이 준 씨가 이렇게 들어오면 준 씨 노래가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초대석으로 오실 때 이제 목 푸신다고 옆에서 계속 흥얼흥얼거리거든요. 너무 선물 같아서 좋아.
1: 방금 들으셨군요. 네. 사실.
0: 난 너무 네. 좋아요.
1: 저도 되게 오랜만에 불러봐가지고.
0: Okay. So, a little bit of just a behind the scenes for all of our fam. One thing I love about whenever June is in the studio, whether he's here for our monthly cafe or when he's here for an interview, he has a habit of using like humming or like singing along to warm up his vocals or just kind of as a habit. And I'm extremely gifted to get a chance to just sit here in the studio and have no mic, no nothing, and just having him sit next to me and just constantly like hum and sing to himself, which is totally awesome. 자, 한 달 잘 지내셨나요?
1: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0: 많이 바쁘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네,
1: 이제 후반 작업 중이라서 앨범 이제 후반 작업 중에는 사실 그 들어야 될 것도 많고 수정해야 될 것도 계속 생기다 보니까 시간이 뭔가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주시면 바로바로 수정해서 또 바로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음악을 만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네. 정말.
0: So yeah, he says that he's been, so I've been hearing rumors that he's been really busy. He was telling me he hasn't really been sleeping that much in the past couple of days. And the reason is because it's toward the end of the album production. And so right now they're getting everything like ironed out, like the small minute details. And so right now, because of that, like if the engineers or whoever is sending stuff over to him, they're like, oh, you need to change this by this time. He's literally like glued to his computer at the moment to do all of that. So yeah, this is a thing. We have Paulino dropping by just in time, and Brooke was saying, June, please come back to Brazil. 브라질로 다시 와달라는.
1: 일단은 브라질에 가본 적이 없고요. 네, 그래서 come back to Brazil은 약간 조금 네, 틀린 말이고 저도 first time으로 가보고 싶은 꼭 남미를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 바이브라서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꼭
0: 이번에 브라질. 앨범이 네. 나오고 오를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연말까지
1: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또 가호가 브라질 투어를 가더라고요.
0: 맞아요. 봤어요.
1: 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락이 아니 8월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0: 네.
1: 저는 말은 안 하고 기다릴게요. 만약에 못 갔다? 그러면 이제 8월 말에 몬슬리 카페에서 이제 만나는 거고 만약에 8월에 남미에 가 있으면 아, 또 이렇게 9월에 뵙는 뭐 이런
0: okay.
1: 수순을 좀 okay. 가질 수 okay. 있지 않을까.
0: 네. 오케이. 아, 안 그래도 지금 이 청취자분이 가오가 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래요.
1: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진짜로. 네. 아니 그렇게 혼자 다니고 뭔 재미로 그렇게 하려고. 네. 아니 농담이고요. 네.
0: Okay.
1: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0: Okay.
1: 네.
0: So, Brooke wants him to come to Brazil and he was just like, "Okay, I have something to say cuz he's dropping an album soon." And so he's just like, "So, I don't know if you guys saw, but Kao's going to South America. So he really wants to go to South America." And so he's just like, "Yeah, and out of the South American dates, he saw that he's going to Brazil." And even the last time he was here, he was, you know, given like a video chat to Kao saying like, "Excuse me, what about me?" And so, Kao, what are you doing?
1: 뭐 하냐 너?
0: What are you doing?
1: 연락 줘라요.
0: Why are you not? Why are you not calling him? Brooke, we need to like capture this video, like record it and send it to Kao and like threaten him.
1: 진짜 농담이고요.
0: Yeah, we're joking. We're joking. We're joking.
1: 항상 응원합니다. 네.
0: 근데 진짜 가오 씨가 좀 바빠요 요즘.
1: 네, 항상 이제 연락하면 외국에 있고 이러니까 뭐 이제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0: Yeah, he's busy. He's like all over the place at the moment. So it's good to see. So June is joining us again with our monthly cafe, and we're gonna have him tell us what we get a chance to look forward to in part one. 첫 번째는 어떤 걸 보면 될까요?
1: 네, 첫 번째는 제가 매달 이제 눈여겨본 가수 뭐 혹은 뭐 이달에 새로운 앨범을 발표했거나 공연을 했다거나 하는 가수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그 가수 중에 한 곡을 추천을 드리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번 첫 번째 코너의 노래로 가져온 거는 Love라는 가수의 When We Meet Again이라는 노래입니다.
0: Okay. 영어로도 해줘야죠.
1: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려고 했더니
0: No.
1: 해보겠습니다. Every month, I'll be introducing an artist who has caught my eye, whether they've just dropped a new album or are performing again after a long break. I'll be picking one artist based on my own personal taste and vibes, then we'll take some time to listen to their music together.
0: Okay, so you got Rove for today. 이 아티스트는 어떤 아티스트예요?
1: 로브라는 아티스트는 사실 저랑 좀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음악을 하는 동료예요. 믹스도 하고 본인 음악도 만들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고 제가 듣기에는 뭔가 이번 음악을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가져온 것도 있고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내용을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되게 옛날 R&B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음악이라서 제가 이번에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그 요즘은 90년대 R&B 느낌을 내는 아티스트분들이 많은 아직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제 R&B 사랑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준 씨가 왔을 때는 사실 지금 뭐 Y2K라든지 이런 유행들이 이제 한 20년 정도 된 유행들, 한 30년 정도 된 유행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1: 그쵸.
0: 단순히 돌고 있어서 지금이 핫한 걸까요? 아니면 음악하는 입장에서는 왜 지금일까요? 갑자기 좀 늘어나고 있는 수의 이유.
1: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걸 일단 너무 좋아해서
0: okay.
1: 제가 사실 6년 전, 7년 전에 냈던 이제 노래도 오늘 밤은 같은 노래 경우도 뮤직스윙이고 되게 레트로한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이제 올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들을 수 있는 그 리스너들의 이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옛날 R&B, 뭐 R&B 장르 말고도 뭐 요즘 진짜 장르가 너무너무 많아요. 음악에 대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니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리스너분들이 귀가 굉장히 대폭 이제 완전 좋아졌다. 완전히 듣는 귀가 열리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저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말 많은 장르들이 계속 탄생하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새로운 장르에 대한 갈망이 계속 생기면서 뭔가 계속 재밌고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0: Okay. So I've been noticing this too. So I'm a 90s fan of like R&B and stuff like that from this era, and he was just saying that this song has that kind of vibe. But if I've been noticing it, my R&B heart is happy because there's so many artists right now who are channeling this 90s 2000s vibe. Right now we're getting like a 20 30 year prior rewind of fashion and music and stuff like that. And so I was asking him, do you feel that, is it just because fashion and songs and, you know, trends just circle? Is that why we're getting this? And he's like, no, not necessarily. It's more like he was doing like New Jack Swing back like 6-7 years ago. And the reason why he feels that it's constantly just continuing on and there's just more and more genres that are starting to come to be is the fact that the listeners

0: 오늘
1: 오시면.
0: 느낀 거는 매주 나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매달 있다. 네, 오늘 굉장히 제가 느끼기엔
1: 엄청 자연스러웠어요.
0: 부드러웠다라고 느끼거든요,
1: 맞아요.
0: 개인적으로. 그래서
1: 맞아요.
0: 네, 다음 파트도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So Brooke was saying, June speaking English is my religion. And that's why I was telling him, like, you cannot skip not speaking English here because the fans love it way too much. And he's like, you know, honestly, like, for the past couple of months he's been here, he feels like he's getting a little bit more confident and a little bit more better at doing it, which I have to agree as well. So that was that too. Now, when it comes to genres in general, you just told us that there's a lot of diverse genres that are kind of coming to be at the moment. But I want to know, deep down, is there like a wrong collaboration between genres? 이 음악 뭐좀 평론가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0: 네.
1: 아니면 뭐 뉴스나 이렇게 좀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되면. 옛날에 이게 쇼미더머니 때라서 좀 너무 그렇긴 한데 한창 락은 힙합이 아니다. 힙합은
0: 맞아요.
1: 락은 할 수가 없다.
0: 그런
1: 근데
0: 일이
1: 저는
0: 있었죠.
1: 그 화에서는 왜 그런 말을 하지 했을 때전 림피스킷 팬이고 링컨파크 팬이고 이래서 이미 미국에서 하고 있는 장르여서
0: 맞아요.
1: 왜 쇼미 때는 그게 그렇게 편집이 돼서 나갔나에 대한 그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긴
0: 맞아요.
1: 했는데 준 씨가 지금 음악이 많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본인이 생각했을 때 2026에 좀 키워드적인
0: 2026의 키워드.
1: 좀 장르적인 키워드.
0: 저는 2025, 2026이 좀, 이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오케이, 작년이랑
0: 2025, 2026이,
1: 올해랑
0: 일렉트로닉인 것 같아요, 무조건. 네, 무조건 일렉트로닉이 완전 대세고, 일렉트로닉 안에서도 이제 전자음악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레이지라던가, 레이지는 뭐 워낙 뭐 조금 올라오고 있었던 장르이고, 레이지에서 파생된 것들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르 이름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이렇게 꼬리물기를 하면서 이 장르에서 조금 더 특화된 게 나와서 이렇게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1: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옛날에는 뭐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장르 뭐 섞으면 안 돼! 이렇게 했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사실 요즘은 너무
0: 맞아요.
1: 다양해지고 있고 이 장르랑 이 장르는 합쳐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틀렸다고 볼
0: 그쵸?
1: 수가 없죠?
0: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사라졌죠. 제가 너무 지향하는 음악 이 삶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 하우스라는 트랙이 있으면 하우스라는 트랙에도 내가 목소리를 얹으면 R&B가 돼라는 거를 저는 항상 뭔가 표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싶어요. 내가 어떤 트랙이 있건 내 목소리가 얹어지면 R&B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옛날에는 뭔가 그런 트랙이면 그런 장르고 그거야라는 게 사실 정해져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제 시대가 온 거죠.
1: 아,
0: 네.
1: 네. 준씨 말이 일리가 있어요. So hold on. Before I continue that thought of what he just said. So when it comes to the fact that I was remembering that back in the day, there was this one season of Show Me the Money where it became really controversial because somebody said, oh, rock and hip hop don't match. Like, rock is not hip hop. And I was just like, I'm a Limp Bizkit and like Linkin Park fan. And like, I come from that era where we were getting rock and like rap-ish type of stuff on top of that. And there was like Jay-Z and Limp Bizkit collaborations like for an album. Like, to say that they don't match was like a really big, like, oh, it was a little bit of an ick for that season. But when he was saying that there were so many different types of genres right now, I was saying, do you feel that that's wrong? Because there's sometimes music critics out there, critics, saying that it is. He says, no, right now, like when it comes to like even the keywords of 25 and 26, electronic is huge right now. Lazy has been its own genre, but it's also kind of, branching off of that as well. So to say that it's wrong is a really bad way to think about that. And so for him, he feels that right now the mixing of different genres is like in the now because for him, he likes to think that when he puts his voice on something, if I put my house voice on a sound like a house track, I'm an R&B vocalist. So that's going to be R&B now. So he feels that whatever his voice is on is going to be what it needs to be, which I think I'm going to kind of add to that. 근데 그 말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니오라든지 어셔라든지 이런 분들이 컨트리를 부른다고?
0: 네.
1: R&B 아니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0: 없죠.
1: 그러니까요.
0: 사실 그 니오 님, 니오

0: 니오는 사실 곧 앨범이 나와요.
1: 그래요?
0: 곧 정규 앨범이 나오는데 지금
1: 역시.
0: 성공개 곡들이 다 컨트리예요. 지금. 네.
1: 봤어요. 맞아.
0: 네.
1: 맞아.
0: 그래서
1: 그런
0: 그걸
1: 분위기요.
0: 이제 들어봤을 때, 아, 되게 뭔가, 컨트리를 왜 했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목소리에 컨트리를 얹으니까, 저는 컨트리라고 안 느꼈거든요. 그냥 R&B 뮤직에 이런 음악을 좀 섞었구나라는
1: 그러니까 약간
0: 생각이었고,
1: 악기의 차이,
0: 네.
1: 약간 편곡의
0: 그냥
1: 차이.
0: 풍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R&B가 아니라고는 얘기 못 하는 거죠. 네.
1: Okay. So yeah, I was saying to kind of take up what he was saying earlier. Like, if you think of Neo or like Usher doing a country song, like, would you say that that's not R&B and just say that it's solely country? And he's like, actually, Neo's going to drop an album soon, and some of the songs that he's given us so far, like a taste of what he's given us, is country. And to say that that's not R&B is kind of like going against everything that Neo is as an artist. So he feels it like right now, not only himself, but yeah, that is just that as well. I have good taste. 왜 갑자기 저를 칭찬하는 거죠? You have such great taste. I do. Thank you.
0: 약간 링킹파크라는 네.
1: 그럼 저는 저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제 나이 또래가 좀 다양한
0: 맞아요.
1: 플레이리스트를 듣는 게 국룰인가 봐요. 왜냐면 그런 외에 영상들 만드는 인플루언서 분들 있잖아요. 보면 나랑 똑같아요. 실린디온 갔다가 셀리나로 갔다가 그러니까 좀 약간
0: 폭이
1: 라틴으로
0: 엄청 넓어진
1: 폭이
0: 거죠.
1: 넓어요.
0: 네.
1: 그리고 저는 아빠 영향이 있어서 막 시카고라든지 이렇게 좀뭐뭐 에어스미스라든지 좀 진짜
0: 네.
1: 막 60, 70년대 락 밴드들부터 시작해서 좀 진짜 폭이 좀 넓었던 세대기는 해서
0: 네.
1: 전 그래서 좋아요. 전 좋아요. So yeah, I think I'm very just gifted as the age range that I grew up in because I see all these like videos of millennials saying that like our playlists are a vibe in itself because I go from like Celine Dion to like Selena to like Linkin Park to like Aerosmith to like I go all over the place. I'm at Jay-Z one minute and then like scream my heart out with like Kelly Clarkson. So I'm all over the place with my playlist. But yeah, I think I'm very gifted to be in that age group to be able to do so. So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Before we go into it, though, I think that since we kind of got a little sidetracked, I feel that the listeners probably might want to know what song you chose again. 우리가 음악 얘기를 좀 다양하게 해서 첫 번째 이달의 가수 노래가 어떤 곡이었죠? 준씨?
0: Love의 When We Meet Again이라는
1: Yeah, so we're
0: 곡입니다.
1: gonna take a listen to When We Meet Again,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with more of the show.

0: Arirang Radio.
1: All right, so it is our monthly cafe day, and June's joining us in the studio as we're talking about genres, and the artist that we just listened to definitely gives us the 90s R&B vibe that June was telling us about. So in part two, what are we doing? Part two는 뭐가 있죠?
2: 네, part two는 진짜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음악들을 좀 가져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한 달 동안 제가 플레이리스트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혹은 뭐 되게 기분 좋게 뭐 마음 쓰면서 들었던 그런 곡들을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신곡을 추천드리고 명곡을 추천드릴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좀 내용이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맞는 곡을 좀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1: 네. 이번 부분님이 방금 들은 곡이 너무 좋대요.
2: 아 정말요?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1: Great. Monthly Cafe is a perfect chance for you to add songs to your playlist. 정말 준 씨가 추천하는 곡들은 정말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를 해야 하는
2: 맞아요.
1: 곡들이에요.
2: 네. 좋은 노래들 진짜, 많습니다.
1: 좋은 노래 많아요. So what do we do in part two? In English?
2: Yes.
1: In English.
2: Okay. Okay. Think of this as a peek into my monthly playlist. From songs I discovered myself to BGM, I spotted on friends' socials, I'm sharing the tracks that defined my June. My picks include a nostalgic oldie but goodie that'll take you down memory lane, plus a fresh new release that's currently trending.
1: Yes! 잘하면서요.
2: Currently trending.
1: Currently trending. 자, 어떤 곡들을 준비했어요?
2: 일단은 신곡을 먼저 들려드릴까 하는데 이상순 선배님의 완벽한 하루라는 곡을 신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곡은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휴대폰을 열어서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거 재생 횟수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몇천 회 될 거예요. 몇천 회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었고 저는 사실 제가 R&B 음악을 하기 때문에 R&B 뮤직도 정말 많이 듣고 뭐 거의 R&B 뮤직을 듣고 산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 이외의 시간들도 다른 장르의 음악을 듣는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굉장히 다양하게 듣는 편인데 사실 이 두 번째 파트의 명곡과 신곡 이 느낌을 다음 앨범 혹은 뭐 다다음 앨범에 좀 많이 담아보려고 도전하고 있거든요. 시도 중이에요. 그래서 또 의미도 있고 그래서
1: 오, 완전 네, 기대된다.
2: 이상순 선배님의 완벽한 하루라는 곡을 okay. 골라봤습니다.
1: Okay, so for a newer track that he chose, it's 이상순's track of 완벽한 하루 or A Perfect Day. Now, this song is a song that he's like, I can't like open my phone up right now and show you the exact times that I played this, but I streamed it like a couple of thousand times and it's just, I love the track. And he says that he is an R&B artist, so he does listen to a lot of R&B tracks, but he also likes to listen to a lot of other genres outside of it. And he did tell us last time he was here that the current album he's working on is something he's trying to change. Like he's trying to change a lot of the sounds that he's been doing up until now and trying new things. And he feels that he's going to probably try to do a little bit of this in his current album, if not the next one after it. So it is a genre that he's leaning into at the moment, which is making me super curious about the upcoming album because I'm a huge June fan as well, and like he's on my playlist, and I've seen his evolution of the songs and even the songs that he wrote for other people. And for him to keep saying that there's something new, like I'm just so curious. 전 준 씨 이제 그때 크루 노래들 중에서도 좀 다른 장르인 곡들과 네. 본인 곡들 이제 앨범마다 그 테마들이 있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지금도 바뀌어갔던 과정을 봤던 사람으로서 계속 준 씨가 이제 다르다고 예고를 해주니까 네. 너무 궁금해요. 다음
2: 저는,
1: 앨범이.
2: 네. 장담컨대 이번 앨범이 제가 느끼기엔 가장 저다운 앨범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다운. 그리고
1: okay.
2: 과거에 저도 담겨있고 이제 미래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내추럴한 음악이 만들어보고 싶다. 내추럴한 음악을 조금 더 이렇게 메이킹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전에 냈던 음악이 뭐 unnatural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뭔가 꾸미지 않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번 앨범에 시도를 해보고 맛을 좀 본 다음에 다음 앨범을 그렇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하려고 고민 okay. 중이었습니다.
1: So yeah, he's saying that he can promise you that this is going to definitely be something new. It's not like he's throwing his past away at all, and he's not saying that his music was unnatural in the past, but he's going to try to go for more natural, organic approach to his music going forward. He's trying to do this with this current album that he's working on at the moment before we get a chance to hear it. So that's something that we can definitely look forward to, and it's definitely going to be a transition, but also kind of what he is right now as an artist and who he is as an artist is going to be put into this album. So I am very excited for this. So what's the oldie that you chose for today? 어떤 곡인가요?
2: 명곡은 페퍼톤스 선배님들의 잠시만요. 검은 우주라는 곡입니다. 페퍼톤 선배님들의 검은 우주라는 곡인데 왜 이 곡을 선정했냐면 사실 제가 지금 6월 한 달을 굉장히 바쁘게 보냈지만 노는 것도 쉬지 않았어요. 네.
1: 열심히 놀고 열심히
2: 일했는데 6월 이제 초죠. 네, 6월 초에 갑작스럽게 이제 제주도를 가게 됐거든요.
1: 그러니까
2: 그냥 친구들끼리 친구네 집에서 이제 한잔 하고 있다가 한잔 하면서 막 재밌게 얘기하고 있다가 옛날에는 저희가 막 새벽에 갑자기 막 어디 강원도로 간다든지 그냥 즉흥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사실 다들 나이 먹고 각자 일이 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일이 없어졌었죠. 근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뭐 낭만이 갑자기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그 모든 이 친구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1: 제주 가자.
2: 알아봐라. 제주도 가자. 근데 알아봤는데 이제 편도로 알아봤죠. 돌아오는 거 안 정하고 돌아오는 날짜 안 정하고 뭐 알아서 일 있는 사람 돌아와라. 그래서 편도로 봤는데 굉장히 좋은 가격에 또 비행기가 있어서
1: 어머.
2: 그냥 바로 떠났죠. 바로 떠나서 내리자마자 들은 노래가 페퍼톤스 선배님들의 검은 우주예요.
1: 우와.
2: 그 다음으로 들은 노래가 이상수 선배님의 완벽한 하루고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들의 이 곡이기도 하고 이 여행이라는 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들이거든요. 사실 뭐 약 스포를 하자면 이번 앨범이 여행에 관련돼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모든 이 우주는 다 연결돼 있고 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네.
1: Okay. 네. Now this is one of the beautiful reasons why I love our monthly cafe is because not only are we taking a peek into June's playlist, but also we're taking a look at what his month was like. So he's been very busy. He's working on the final aspects of his album at the moment. He was telling me during the summer he's getting like 2 hours of sleep at the moment. But on top of that, he's also playing hard. So it's work hard, play hard for him. And so in the beginning of June, him and his friends, they used to be like, yo, let's go somewhere. And then like they would just like pile up in a car and then they like would go on vacation and stuff like that. But they were having a drink at one of their friends' houses and they were just like, do you want to go to Jeju? And they were just like, sure. And so obviously they're adults and they have jobs and they have, you know, priorities and stuff like that. But it just so happened that everything kind of lined up. And so they were looking for not coming back plane tickets, but just plane tickets to go to Jeju. And they were able to actually find a airline and a flight that was reasonably priced and they could like go pretty quickly. So yeah, they ended up going to Jeju and Peppertones' 검은 우주 or Black Universe was the first song that he listened to while he was there. Like, well, as soon as he landed on Jeju, first song he listened to, and Lee Sung-soo's track was right after that. And he feels that both of these songs are like the perfect songs for travel. And he says a little bit of a spoiler for the album is the album might have a little bit of a travel vibe that we might be able to look forward to as well. And he wanted to just kind of link in the fact that, you know, the universe is one and we're kind of all linked together, whether we want to think of it that way or not. 저는 제가 봤던, 들었던 이상순 씨의 그 레전드 레벨이라고 네. 할까? 그거를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간혹 얘기를 해요. 네. 이제 이상순 씨의 음악이 나오거나 전에 했던 팀들 노래가 나오거나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뭐 세션을 하거나 네. 만나뵌 적은 없는데 네, 네. 저는 이제 음악을 떠난 지 좀 됐잖아요. 근데 준 씨는 어찌됐든 한 달을 건너 이제 뭐 믹싱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네. 프로듀싱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세션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많이 아는데 네. 아티스트가 바라봤을 때 이상순 씨의 그 레전드 레벨은 어느 정도예요?
2: 저는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게 진짜 born natural 진짜로 네. 뭔가 그냥 사람이 뭔가 너무 꾸미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음악에 담아내는 게 사실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두 분의 아티스트 선배님들이 세 분이죠. 네, 이세 분의 아티스트 선배님들이 진짜 그걸 잘한다. 너무 제가 뭘 잘한다 할 입장은 전혀 아니지만 그냥 리스너로서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하는 감정이 들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레전드 반열에 계신 게 아닌가. 네.
1: Okay. So I tell our listeners whenever I talk about Lee Sang-soon or like in the past, like I'm telling you guys what I've heard from people about how level of legendary he is. So I'm asking from like a musician's perspective because I've kind of stepped away from that field. From what you guys see and you know all that, what level of legendariness is he on? He's like with Lee Sang-soon and Pepperstones in general, they're just like born naturals and they're like born legends because it's really hard to make music feel effortless and they do that and he feels that he can't be on a level to you know like tell what good or bad from them is but from just a listener's perspective he loves their music. So what we're going to do is start off with Lee Sang-soon's track of 완벽한 하루, A Perfect Day, and then we've got Pepper Tones' 검은 우주 or Black Universe after that. More of the shows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Today we are talking about our monthly cafe with Jun in the studio. He just gave us two tracks that definitely give the travel vibes, and he gave us a backstory that he was able to listen to these tracks as soon as he landed in Jeju. 그래서 제주는 며칠 몇 박 며칠 있었어요?
5: 저는 3박 4일 있었어요.
4: Okay.
5: 아, 2박 3일이었나? 아, 하여튼 네. 3일 정도 있었던 거
4: 같아요. About 3 days. 네. Yeah, about 3 days he was able to stay in Jeju before he had to come back to reality. Mm-hmm. So it's now time for part 3 where we get a chance to talk a little bit about international vibes. So, what do we do in part 3?
5: Yeah.
4: 우리 파트 3에서 뭐 해요?
5: K-pop acts, international artists, collabs are everywhere right now. I've chosen one particular track based purely on my own personal taste to introduce to you all. Let's listen to it and have a little chat about the music and everything in between.
4: Okay, so we got some RM for Seoul City. So Seoul, as in Seoul City. 이건 어떤 곡인가요?
5: RM님의 서울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사실 가사가 너무 이쁜 곡이라서 가져오기도 했고 프로듀싱을 이제 혼내라는 아티스트가 담당해줘서 되게 그 혼내만의 몽글몽글한 감성이 있어요.
4: Okay.
5: 그 감성을 RM 선배님께서 되게 잘 살려주신 곡이라서 가져왔습니다.
4: Okay, so he chose this because the producer of this track has their own kind of vibe, and that vibe on top of RM and his lyrics were something that he really thought was cool to enjoy and introduce to the listeners. So we've been talking about this every time we talk about part three with, you know, the artist, overseas artist and collaborations and stuff like that. With this, where do you see the rest of 2026 coming? 우리 사실 매달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정말 뭐 누구나 상상을 했겠어요. 브루노마스가 가요곡에 피처링을 하고 뭐
5: 맞아요,
4: 이렇게
5: 맞아요.
4: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나 프로듀서 분들이 이렇게 K-pop 아티스트와 하고 최근에 또 이제 K-pop 디먼 헌터가 정말
5: 너무 잘 됐죠.
4: 네. 너무 잘 되는 네. 상황이어서 맞아요. 더 커진 상황인데 연말 시상식이라든지 네. 이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공연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커질 것 같거든요.
5: 그쵸.
4: 앞으로
5: 이제 공연장들도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내한을 못 오는 경우의 이유가 공연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수용을 할 공연장이 없지만 지금은 이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부산에도 큰 공연장이 생긴다고 하고
4: 인천도 지금 네, 요즘
5: 인천도
4: 많이 하고 있고
5: 그렇고 잠실도 그렇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엄청 이 문화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기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공연장도 생기고 사실 그리고 저희가 10년 전에 브루노 마스가 한번 내안왔을 때 진짜 너무 이 흥분의 도가니였잖아요.
4: 맞아요.
5: 그리고 나서부터 진짜 엄청 많은 아티스트들이 계속 1년 한 번씩 매년에 한번 이렇게 와주셨단 말이죠. 올해도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저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4: Okay. So yeah, there's been a lot of love with the K-pop scene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and you know, more and more artists are jumping onto tracks. I mean, I don't think we ever would have thought 10 years ago that when Bruno first came to Korea that he was going to be on a K-pop track. You know what I mean? But, you know, music has changed, it's evolved, and he's saying that a lot of the things about, like, especially Korea in just, like, the size of us, is that there was not a lot of concert halls that could hold that many fans, so that's why a lot of times the artists couldn't come to Korea for those reasons. And so for that, he feels that now that we're getting, like, you know, Goyang has the bigger stadium now, we've got one coming in Busan soon. There's one in Incheon too. There's like more and more stadiums that are going to be able to accustom to these artists. So he feels that there's definitely going to be way more of them joining Korea as well. 근데 저도 옛날부터 느꼈던 점은 20년 전에는 사실 일본 아니면 뭐 필리핀, 싱가포르 뭐 이렇게 좀 네. 아시아 투어를 돌 때는 이렇게 건너 뛰었었었는데 근데 정말 이제 요즘은
5: 무조건 들려야 되는 네, 나라.
4: 네, 무조건 꼭 와야 되는 네. 나라. 제가 벌써 재작년인가? 디오가 한국 왔을 때 갔었었는데 물론 저는 이제 디오의 정말 피크였을 때 클럽을 갔던 나이여서 네. 정말 하루 종일 춤추면서 봤던 콘서트이기는 했으나 그냥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외국 아티스트분들이 한국 왔던 공연 내한들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이제는 좀 한국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네.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쵸, 그쵸. 이런 멘트들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 들고 하고
5: 이제 한국어가 엄청 많이
4: 맞아요.
5: 많이 좀 외국에서도 많이 맞아요. 쓰는 말이 되고 맞아요. 뭔가 수업 받는 말이 되고
4: 맞아요.
5: 뭔가 제2 외국어 느낌처럼 가고 있죠.
4: 맞아요.
5: 저는 너무 뿌듯해요.
4: 맞아요.
5: 정말
4: 신기해요,
5: 정말.
4: 진짜. 네. 너무 신기해요. So yeah, I was saying that I've been to a few foreign artists who have performed here in Korea, and I think it was already like 2-3 years ago. I went to go see Neo perform when he was here, but just seeing that reminded me of like what it was like to see the artists come to Korea, but how they deal with coming to Korea is differently. Because in the back in the day, they would go to like Japan, to Singapore, to like other places, and skip over Korea. But now that they're coming more, and now they're using more Korean too. They're getting a chance to really like know the language. Hangul is getting really popular. They're getting really popular with the food now. They know more about the food. They seek the food too. And he thinks it's just like really cool. 오늘 스포일러를 진짜 많이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대충 날짜는 나왔어요?
5: 날짜를 지금 잡고 있어요. 날짜를 잡는데 좀 난항이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시간대에 들려드리고자 좋은 날에 들려드리고자 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을 잡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Man, I was hoping that he could have like given us a ballpark of when the album was gonna come out. He's been giving us a lot of spoilers so far, but yeah, he right now he's actually saying that he's having some issues trying to figure out a date to release the album. Like I said, distribution is not that easy to get in Korea. If you get it closer than expected, that's actually a really amazing thing. So I'm excited to see when the album's coming out, and we will definitely going to give you guys a heads up for that. We do have the track you requested for today, which is RM's track of Soul as our last track for today. 다음 달엔 볼 수는 있을까요?
5: 다음 달에 브라질 안 가면 보는 거예요.
4: Okay, so Kao, if you don't call him to go to Brazil, then we're going to see him next month. If not, then we're just going to have to try to see. Make sure you tune in next month to see if he comes back into the studio. RM's Track of Soul is going to be taking us out of the studio, and we will hopefully see you then. 다음에 봐요.
5: 감사합니다. 안녕.

0: 수 없는 큰 애들과 다 큰 애들과
1: One exclusive.
2: It's here it is.
1: Two. Now check this out.
2: Okay, fellas.